레이프 오브 앤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작품 12 중에서 1번 아리에타와 작품 71 3번 Remembrances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은 청하신 분이 있었어요. 4751 쓰는 분인데 서울에서 해남 공룡박물관으로 여행 가는 중이라고 하시면서 중3 딸아이가 좋아해서 신청하신다고 이 아리에타, 1번 아리에타를 청하셨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작품 71, 3번 Remembrances를 더했습니다. 해남 공룡박물관을 목표로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해남 가는 길에 공룡박물관도 가시는 건가요? 공룡을 무척 좋아하는 자녀를 두신 것 같은데요. 가정음악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4751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시면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EDI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전하고 있습니다. 장미선님, 9707 광역버스 타고 서울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클래식 FM 틀어주시네요. 신가음을 버스에서 들으니 또 새롭고 좋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저도 고맙습니다. 9707, 오늘도 가정음악이 나오고 있을까요? 925 쓰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작년 봄에 수국 사서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겨울 되고 나무 실체가 없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꽃이 필요해요. 시간이 전환됨을 느끼신다고. 고맙다. 영양제, 물 열심히 주고 계시다고. 아, 이렇게 수국 다년생 꽃들 다시 정말 꽃을 피워줄 때 너무 감사하죠. 잊고 있었는데 너 거기 있었어? 몰랐는데 있었구나. 아유, 고마워라. 생명에. 정말 아까 오프닝에서도 그 비좁은 보도블럭 사이에 기어이 꽃을 피우고 마는 생명들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나도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 먹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9295 쓰는 분께도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리그의 곡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그리그가 자신의 인생 후반부 22년을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가까운 트롤하우겐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보낸 행복했던 날들과 자신의 은혼식을 기념해서 작곡한 활기차고 서정적인 곡이에요. 에드바르트 그리그 서정 소곡집 작품 65 중에서 6번 트롤하우겐의 결혼식 날. 역시 레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레이프 벤스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그리그 서정 소곡집 작품 65 중에서 6번 트롯하우겐의 결혼식 날 들으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전반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겠습니다.

1849년 5월 11일은 빈필의 설립자이자 작곡가인 오토 니콜라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빈 궁정 오페라 극장 지휘자로 활동하던 그는 1840년대 초반 정기적으로 무대에서는 전문 오케스트라를 조직했는데 이게 바로 빈필의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로도 활동하면서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들을 비롯해 여러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5월 12일은 체코 음악의 아버지 스메타나가 서거한 날입니다. 1884년 이날 스메타나가 세상을 떠난 후 수십 년이 지난 1946년 체코에서는 프라하의 봄 축제가 바로 이날 시작됐죠. 체코 민족의 자부심을 드러내면서 세계적인 음악 축제가 된 이 행사는 해마다 5월 12일에 열리고요. 개막 콘서트에서는 언제나 스메타나의 대표작이죠. 나의 조국이 연주됩니다. 마지막으로 1833년 5월 13일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가 초연됐습니다. 런던 필하모닉 협회의 위촉을 받아 완성된 이 곡은 런던 하노버 스퀘어에서 초연됐고 멘델스존이 직접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던 멘델스존의 이 작품은 초연부터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을 거뒀고요. 오늘날 멘델스존 교향곡 가운데 가장 밝고 활기찬 곡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빈필의 설립자인 오토 니콜라이의 오페라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서곡을 듣겠습니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가운데 두 번째 곡 몰다우 듣겠습니다. 이르지 벨로 흘라베기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드리지 히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중에서 두 번째 곡 몰다우였습니다. 이르지 벨로흘라베기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오토 니콜라이의 오페라, 윈저의 유쾌한 아낙네들 서곡, 1992년 빈 신년 음악회 실황이었습니다. 지휘의 카를로스 클라이버였어요. 달력 속의 클래식, 이번엔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교향곡 전곡을 들으실 텐데요. 이 곡은 1829년 20살이 된 멘델스존이 이탈리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했던 자연 그리고 이탈리아 문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어졌습니다. 특히 고향 독일과는 전혀 다른 이탈리아의 화창한 햇살과 푸른 바다에 멘델스존은 특별하게 감흥을 느꼈죠. 그리고 시칠리아 지방의 흥겨운 춤곡과 민요에도 영감을 얻어서 특히 4악장 살타렐로가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이국적인 색채 가득한 교향곡 4번, 귀로 듣는 이탈리아 여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은 특별히 19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 런던 하노버 스퀘어 이 곡의 초연 무대에 앉아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하시면서 전곡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멘델스존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0 이탈리아,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3악장 콘 모토 모데라토, 4악장 살타렐로 프레스토까지 크루트 마주어가 이끄는 라이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교향곡 4번 A장조 작품 92탈리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2악장 안단테 콘 모토, 3악장 콘 모토 모데라토, 4악장 살타렐로 프레스토였습니다.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팝 클래식 7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시간. 두 곡이었어요. How Deep Is Your Love. 비지스의 곡을 러시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빅토리아 뮬로바, 또 브라질의 재즈 피아니스트 줄리안 조셉 배연주, 그리고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다이안 리브스의 음성, 피아노의 조지 듀크였습니다. 8631 쓰는 분께서 너무 좋네요. 팝 클래식 놓쳤을까봐 걱정하며 라디오 틀었는데 바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 토요일 10시쯤도 함께 해주세요. 혹시 팝 클래식 8탄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샵 9310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받고 있습니다. 또 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로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신청곡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8441 쓰는 분, 안녕하세요. 63번째 생일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나를 축하해주고 싶네요. 참 잘했어. 이렇게요. 축하곡 부탁드려요. 63번째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콩으로 이주연님, 아기 분유 먹이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첫 클래식 참 듣기 좋네요. 계속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가 듣기에 좋은 또 그런 곡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곡이 분유 광고 음악에 쓰였다고 해요. 아, 오늘 또 아기가 냠냠 맛있게 먹고 있을까요? 준비했습니다. 쇼팽 녹턴 E플랫 장조 작품 9의 2, 그리고 녹턴 B장조 작품 32의 1,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연주고요. 8441 쓰는 분께 커피 보내드립니다.

쇼팽 녹턴 E 플랫 장조 작품 9의 2와 녹턴 B 장조 작품 32의 1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5월에 만나보고 있는 음악가는 온라인, 오프라인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아있는 클래식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클래식 스타, 바이올리니스트 레이 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 언제였나요? 2018년 5월 연주를 위해 다른 도시로 이동하던 도중 레이 첸이 탄 비행기가 갑자기 비상 착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 리스본으로 향하던 비행기가 기체 문제로 포르투에 착륙했고 승객들은 기내에서 기약 없이 대기해야 했어요. 그때 레이첸은 망설임 없이 바이올린을 꺼내들었죠. 그리고 좁은 통로를 오가면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가벼운 가보트로 시작한 그의 연주 여러 작품들로 이어졌고요. 승객들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미소 지으며 이 즉석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레이첸은 가장 흥미로운 기내 엔터테인먼트 경험이었다면서 승객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어요. 몇 년 후 레이첸은 프랑스 파리의 한 슈퍼마켓에서도 연주를 했는데요. 에밀리오 피아노라는 유명한 유튜버가 슈퍼마켓에서 피아노를 연주하자 레이첸이 갑자기 합류해서 함께 비발디 협주곡 겨울을 협연한 거예요. 물론 이 상황은 사전에 연출되긴 했지만 뜻밖의 공간에서의 연주는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고 클래식 음악을 무척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도에 대해 레이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의 목표는 유명한 공연장이나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장소가 어디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곧 무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레이첸. 어디서나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죠. 클래식의 문외 아닌 사람들도 먼저 레이첸이라는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엔 그가 연주하는 음악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레이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연주 노하우도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그리고 호주 투어 때도 자주 연주했고 비르투오소 앨범에도 수록된 바흐 샤콘느 같은 작품 무척 어려운 작품인데 이 작품 연습할 때도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까다로운 작품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과 연습 방법을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까지 함께 나누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단순히 악보에 적힌 음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악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게 연주이죠. 그리고 제가 각각의 작품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도 청중들이 고스란히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멋진 연주자 레이 첸의 연주 궁금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 파르티타 2번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04 그가 연습 과정을 공유했던 그 곡 샤콘느 함께합니다.

레이 첸의 연주,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샤코누에 이어서 호주 민요 왈칭 마틸다 이어드립니다. 레이 첸과 친구들의 연주예요. 이 곡 들으면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0: 대한민국 클래식의 미래 KBS와 한국전력의 문화예술 파트너십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가 오는 6월 개최됩니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4개 부문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 경연은 만 35세 이하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수상자에겐 최고 1,000만 원의 상금과 KBS 교향악단 협연, 국내외 마스터 클래스 등 특전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참가 요강 및 접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S 한전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3회 KBS 한전음악 콩쿠르 꿈과 패기가 가득한 젊은 음악인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 행사는 한전 KPS, 한전 KDN, 한전 기술이 함께합니다.
1: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아카시나무, 마가목, 찔레꽃, 산사나무. 5월이 되면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유난히 많아집니다. 우리나라 꽃나무의 절반이 바로 이 5월에 꽃을 피운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절반은 하얀 꽃이라고 합니다. 여기엔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얀 꽃은 색소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피우는 데 드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낀 에너지는 대신 더 짙은 향기를 내거나 더 많은 꿀을 만들어서 곤충들을 부르는 데 사용합니다. 은은한 흰빛과 달콤한 향을 머금은 꽃도, 또 눈부신 원색으로 시선을 끄는 꽃도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계절을 보내고 있네요. 5월도 어느덧 절반을 넘긴 이 시기, 우리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봄과 천천히 작별할 준비를 해야 하나요?

슈만의 시인의 사랑 가운데 첫 번째 곡 아름다운 5월에 감상하셨습니다. 테너 윤상준의 노래 함유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제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준비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세요.

산과 들판에 흩어진 꽃처럼 저마다의 색과 향을 내는 작품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계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허물기.

0: 음악학자 계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미처 몰랐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꽃의 향기에 듬뿍 취하게 되는 시간이 음악의 향기에 취하게 되는 시간이 진짜 이 딱 음악 허물기예요.
1: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 향기로워야 할 텐데 아. 매번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이제 좀 그 부담스러워서.
0: 그런데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셔서 말이죠.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오늘 또 새로운 음악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19세기 작곡가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실내악 준비했어요.
0: 프랑크?
1: 네, 프랑크 하면 이제 세자르 먼저 떠오르는데 네, 아무 네. 관련 없습니다.
0: 아, 네. 아, 네. 네.
1: 혈연도, 네, 혈연도 국적도 아무 관련 없습니다.
0: 사돈의 팔촌
1: 전혀 관련 없고요.
0: 네.
1: 네, 에드와르트 프랑크는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폴란드 지역인데 브레슬라우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 출신이에요.
0: 아, 네.
1: 그래서 뭐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 뭐 하이네, 훔볼트, 바그너 같은 우와.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드나들었을 정도로 예. 그 엄청난 집안이었다고 아, 해요.
0: 금수죠. 그러니까
1: 네, 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그렇게 부를
0: 네,
1: 수 있겠죠.
0: 그렇군요.
1: 그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환경에 있었고요. 덕분에 디셀도르프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멘델스존에게 직접 사사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0: 네.
1: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프랑크가 생전에 출판한 작품이 그 아주 적다는 점이에요. 뭐 그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자기 기준에 이렇게 차지 않으면 악보는 절대로 내놓지 않았대요.
0: 그래요.
1: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걸 막 이렇게 발표하고 이래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다 보니
0: 네.
1: 이제 역설적으로 이 작곡가를 말하자면 이 어떤 공적 유통의 바깥에 머물게 한
0: 네, 네.
1: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굳이 곡을 발표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었다.
1: 네, 네, 네. 네. 그 왜냐하면
0: 돈을
1: 당장 생계가 급하면 그 완벽이고 뭐고 그 안 급하거든요.
0: 완벽
1: 아무리 완벽주의자라도
0: 네, 네.
1: 당장 생계가 급하면
0: 네.
1: 아 일단 뭐 해야죠 발표를
0: 네,
1: 그래야.
0: 네.
1: 몇 푼이라도 손에 쥐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니, 완벽주의자는 뭐 사실 많죠. 저도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0: 네, 네.
1: 저도 사실 그 남들 뭐 한 10개 할 때 저는 한 1개 겨우 할까 말까 뭐 이런 성격인데.
0: 아, 네.
1: 근데 그 진짜 뭐 그 완벽주의 성격을 정말 고집스럽게 한다면 사실 뭐 남들 100개 할 때 하나 할까 말까 하지만 그 저도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0: 네.
1: 그걸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0: 그러면은 이 에드와르드 프랑크는 직업 음악가이기는 했어.
1: 네, 네, 그랬습니다.
0: 아, 그런데 네. 출판은 네. 안 해도 되었다.
1: 네.
0: 저는 부업으로 음악 활동을 하였나
1: 아니 뭐 그러지는
0: 생각했다.
1: 않았어요. 그래서
0: 아, 네, 그 음악가였군요.
1: 꽤 진지하고 그리고 자기 본인 스스로를 전문 음악가로 생각을 했지만
0: 네.
1: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빈도가 좀 많이 낮았던 네. 거겠죠. 그래서 이 음악사라는 무대가 사실 뭐 알면 알수록 재밌습니다. 어떤 작곡가들은 이렇게 기억되고 어떤 작곡가들은 또 이제 그렇지 않게 되는데
0: 네.
1: 그 참 이유는 참 다양해요.
0: 진짜 그러네요.
1: 네. 네. 그래서 오늘 현악사중주 준비했거든요.
0: 네.
1: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0: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음악가의 인지도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된다는 것도
1: 아 너무나 미치죠.
0: 흥미롭네요. 네. 현악사중주 감상해 봐야죠. 2번인가요?
1: 네. 2번부터 2번부터가 아니라 2번 하나만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1: 네. 아무래도 시간이 이 작품 54번이고요. 정확한 작곡 연도에 대해서는 이 자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해도 보통은 몇 년 차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이거는 차이가 꽤 커요. 1847년으로 보는 이제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1870년 경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0: 아유, 많이 차이 나네요.
1: 그러니까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곡하고도 수십 년 동안 묵혀뒀다가 뒤늦게 출판하는 일이 좀 많아서.
0: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의 의견이 갈리는 이유도 그 출판되기 이전,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스케치로만 남아있는 거,
0: 네, 네.
1: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이 작품 연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출판 연도를 연도로.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좀 네. 갈리는 것 같은데, 뭐 확실한 건 이 작품이 베토벤 현악사중주 10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프 사중주라고 하죠. 이 작품을 의식적으로 모델로 삼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0: 여기서도 베토벤이
1: 네, 지난주에도 그랬었죠.
0: 네.
1: 일단 조성이 같고요. 그리고 긴 서주 뒤에 이렇게 바로 빠른 본악장 이어지는 일악장 구조도 같고 또 피날레가 주제와 변주 형식이라는 점도 같고
0: 네.
1: 뭐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0: 그러네요.
1: 그럼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19세기 중후반 작곡가에게 베토벤을 모델로 삼는다는 건 무슨 의미였을까? 뭐 이제 이런 고민 해볼 수 있는데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은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예술 분야에서도 일어났었어요.
0: 네.
1: 특히 이제 문학 분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서 문학 이론가 중에 해럴드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책 제목이기도 한데 영향에 대한 불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제목인 동시에 이제 핵심 개념인데
0: 네.
1: 그 이 말이 좀 안 와닿잖아요. 영향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불안하다 할 때 그 불안인데. 근데 이 개념이 조금 이 질문에 실마리를 주는 것 같아요. 이 블룸이 하려는 얘기는 뭐 이런 겁니다. 좀 역설적인데 후배 예술가가 이 아주 거대한 선배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방식은
0: 네.
1: 단순한 모방도 아니고 뭐 전면적인 거부도 아니고 창조적으로 오독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0: 창조적 발전이 아니고 창조적 오독.
1: 네. 그리고 그게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선배가 그 대가겠죠. 선배를 아주 정확하게 읽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의도적으로 비껴가고 그리고 그걸 비틀어 읽음으로 해서 이 비로소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라는 얘기겠죠.
0: 선배를 바탕으로 하여
1: 네.
0: 독창적인 방식으로 일부러 오독한다라는 거죠.
1: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정말로 오독인 경우도 있고 그걸 의도한 게 아닌데
0: 고의성이 없이.
1: 네. 네.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실제로 종종 있어요. 그리고
0: 네, 네. 재밌네요.
1: 저도 그냥 제가 하는 일을 생각해 보면. 그러는 것 같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학자 입장에서
0: 네, 네.
1: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이거는 이 블룸의 이 이론을 꽤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지지하는 편인데
0: 네.
1: 이제 프랑크도 말하자면 베토벤 작품 74의 조성과 구조적 틀을 이제 빌려 오지만 그 안에서 어떤 또 멘델스존을 연상케 하는 서정성도 있고 다양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0: 네, 네.
1: 이런 오독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베토벤의 형식을 빌려서 베토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0: 네.
1: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프랑크의 음악 들어보시면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0: 아, 재밌네요. 음악학 수업을 들으면 이런 걸 연구하게 되나요? 이렇게 이 작품 속에 다 있는 선배 작곡가 그리고 작곡가 본연의 생각 이런 걸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건가요?
1: 뭐 이제 그거 찾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 관점들이 있는데
0: 네.
1: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공부를 하죠.
0: 네.
1: 그래서 한 가지 방식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그 언제 어떤 이론가는 뭐 아주 중요한 어떤 뭐 이론을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이 음악을 이해하면 어떤 면이 보이고 근데 또 그러면서 어떤 면이 덮어지고 그래서 그 다음 이론가는 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고
0: 네.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이해한 다음에
0: 네.
1: 이제 어떤 자신만의 생각을 이제 발전시키고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이론을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0: 예. 공부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1: 공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은 그 아주 자신 있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음악학 전공 학생들 중에 가장 공부량이 많은 학생들이

0: 4페이지씩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원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예, 많고.
1: 그렇군요. 이런 분과 제가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직강을.
0: 아이고 무슨.
1: 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에드와르드 프랑크의 현악 4중주 2번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몰토 알레그로 감상해 보시죠.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4중주 2번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 몰토 알레그로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2분짜리 악장이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서주가 아주 뭐 조심스럽게 더듬어 네, 찾아가는 네.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1: 아, 그 더듬어 찾아간다는 표현이 딱 적절한 것 같아요. 베토벤 하프 사중주, 이 포크 아다지오 서주도 굉장히 비슷한 인상을 주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프랑크는 그 탐색의 시간, 더듬어 가는 그 시간을 좀 더 길고 내밀하게 끌고 간다는 거. 그리고 화성 진행도 생각보다 꽤 대담해서 이 서주만 따로 떼어놓으면 후기 베토벤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주목할 부분은 뭐 역시 서주에서 이제 본 그 악장, 그 알레그로로 넘어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도 베토벤이 굉장히 즐겼었던 방법이기도 하고요.
0: 아, 도처에 베토벤의 영향을 네, 찾을 네. 수 있는 음악이네요.
1: 네. 19세기라면 역시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0: 베토벤이라는 거대한 네. 그늘 아래.
1: 그래서 이 프랑크는 이제 베토벤에게서 이렇게 뭐 선율을 뭐 빌려왔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이 음악을 조직하는, 구성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네.
1: 그 모방과 계승의 차이를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어지는 2악장은 이제 느리고 깊은 애도에 가까운 악장입니다. 그 어떤 이제 평론가는 이 악장에서 바흐의 요한 순환곡의 선율이 들어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
0: 네.
1: 뭐 그렇게 들으면 들릴 수 있겠지만

0: 전 잘 모르겠고,
1: 네.
0: 그리고 그 다만 이제 악장 전체에 드리운 그 굉장히 장엄한 애도의 뭐 공기랄까요? 그거는 바흐 순환곡과 그 또 무관하지 않다. 뭐 이제 그런 정도에서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1: 네.
0: 그래서 그 너무나 그 멋있는 매력적인 악장이니까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죠.
1: 네, 이제 2악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4중주 2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몰토 에스프레시보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4중주 2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몰토 에스프레시보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맞네요. 뭐랄까 높은 천장에 네, 어둑한 그렇지만 네, 평안한 그런 공간에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네, 들었는데 그래서 바흐라는 작곡가를 사람들이 떠올렸을까 짐작해 봅니다.
1: 네. 그리고 그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엄숙함? 그 이런 게 이제 음악이 작동하는 좀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870년 이제 그 고시기에 발표된 작품일 텐데, 근데 이 시기 작곡가가 왜 굳이 바흐를 정말 이제 그런 거라면 바흐를 가져올까? 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0: 그렇죠.
1: 사실 생각해 보면 19세기 바흐의 재발견은 이 멘델스존이 지휘한 마테스난곡 연주로 좀 상징이 되잖아요.
0: 네.
1: 그 이후로는 뭐 바흐는 단순한 어떤 과거의 작곡가가 아니라 독일 음악 전통의 기원이자 뭐 권위처럼 되어버렸죠. 그게 맞건 그렇지 않건.
0: 네.
1: 멘델스존의 제자였던 프랑크가 자신의 사중주 느린악장에 바흐를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장식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신이 어떤 계보에 속해 있는지를 이렇게 조용히 선언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레거시.
1: 네, 제가. 네. 말하자면 음악으로 쓴 자기 증명의 한 줄 뭐 이랄까요?
0: 네. 멋있네요.
1: 그게 이제 좀 남용되는 경우도 가끔 있죠.
0: 남용되는
1: 보면
0: 경우.
1: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이 역사적 계보에 있다. 그건 마치 내가 다음 계승자다라고 선언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네, 거라서 그렇게 함부로 막 할 일은 아닙니다.
0: 그럼요.
1: 이어서 3악장과 4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3악장은 알레그로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사실상 스케르초 역할을 하고 있는 악장이고요.
0: 네.
1: 그 2악장이 좀 굉장히 엄숙하고 약간 좀 숨쉬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음악이었잖아요.
0: 네.
1: 그걸 단숨에 털어내는 아주 가볍고 춤추는 듯한 악장이고요.
0: 분위기가 바뀌는군요.
1: 네, 이거 들으면 약간 이제 좀 살겠네요. 그런 느낌이 들고 4악장은 주제와 변주예요. 근데 이 주제가 또 무슨 스코틀랜드 민요풍의 소박한 선율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좋습니다. 그 앞서 1악장이 이제 베토벤의 어떤 계보였다면 이 피날레는 사실 좀 하이든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계보예요. 근데 뭐 현악 사중주니까 현악 사중주의 아버지라고 할

0: 그러네요.
1: 하이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다시 한번 그 내가 하이든 베토벤 다음 현악 사중주를 쓸 수 있는 다음 인물이야. 아. 뭐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도 비슷한.
0: 도처에.
1: 네네. 아주 단순한 주제 하나에서 변주의 묘미를 펼쳐내는 방식은 정말 그 하이든 일의 현악 사중주의 아주 오랜 전통이거든요.
0: 네.
1: 프랑크가 자기가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얼마나 잘하는지는 한번 직접 듣고 확인해 보시죠.
0: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사중주 2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에딩어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0: 에드와르트 프랑크의 현악 4중주 2번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4악장 알레그로, 에딩어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진짜 3악장은 환한 밝은 곳으로 나와 있는 듯한 음악이고 4악장의 소박한 선율이 변주되는 과정도 재밌네요.
1: 네. 그 변주 형식이 사실 작곡가에겐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 자체가 너무 훌륭하면 아, 이 변주가 되게 그 고차해질 때가 있거든요.
0: 네, 네.
1: 아이고, 너 이미 너무 훌륭한 아, 주제를
0: 그렇죠.
1: 변주를 어떻게
0: 어떻게 바꾸나.
1: 네, 그래서 그렇게 되거나 주제가 또 너무 평범하면
0: 네.
1: 아, 이거 아주 잘하지 않으면 또 변주가 좀 지루해지기 쉬워서 그래서 프랑크는 이제 후자의 위험을 감수. 한 거죠. 소박한 네, 네. 선율을 선택을 했고 변주 과정에서 자기 솜씨를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0: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1: 네, 네.
0: 한 거겠죠.
1: 근데 뭐 이제 그 자신 있는 것과 또 실제 결과는 다르니까
0: 네.
1: 그 이제 판단은 들어보셨으니 그 어쨌건 이제 정말 놀라운 건 이렇게 되게 공들여서 완성을 했을 텐데 또 출판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0: 네.
1: 생전에 거의 출판하지 않은 작곡가를 우리가 기억할 방법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19세기 음악사 서술이 어떤지 생각해 보시면 사실 대개 출판된 작품을 아무래도 단위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으니
0: 네,
1: 뭐
0: 네.
1: 출판이 되어 있어야 서술을 하거나 말거나 할
0: 당연하죠.
1: 텐데. 그리고 출판이라는 게 어쨌거나 이 유통, 공적 유통인 거고 공적 유통을 통해서만 비평과 수용의 대상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이 프랑크는 뭐 이제 본인의 선택이긴 했지만 이 순환의 바깥에 좀 오래 머물렀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0: 네.
1: 덕분에 이제 그 오랫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고 또 덕분에 이 음악 허물기에서 소개도 할 수 있게 되었죠. 소개할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에드워드
0: 그래요.
1: 네. 에드와르트 프랑크 그 정말 알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음악은 오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0: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1: 그리고 또
0: 설명이 있으니까 훨씬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었고
1: 그리고 훨씬 더 놀라운 작품들이 또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개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개이승의 음악 허물기 토요일 코너 보내드렸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혹시 토끼들이 춤추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토끼들은 때론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위로 높이 뛰어오를 때가 있는데요. 마치 공중제비를 도는 듯한 토끼들의 이 행동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토끼들의 춤을 일컫는 영어 단어도 있는데요. 빙키라고 해요. 얼핏 보면 놀라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토끼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에 말이죠. 그러고 보면 행복한 순간의 몸짓은 인간이나 토끼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행복감을 느끼면 저절로 어깨짓을 하거나 자유롭게 몸을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니까요. 그런 자유로운 행복한 몸짓을 했던 적이 언제였던가 헤아려 봅니다. 토끼들의 춤 빙키처럼 순수한 기쁨의 춤을 자주 출 수 있길 바라면서요.

베토벤의 Song of Joy,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성필립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토끼들의 춤, 빙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토끼들이 이 춤을 춘다면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근데 뭐 요즘 그냥 토끼를 볼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혹시 다큐멘터리에서라도 토끼를 본다면 아 그런 춤을 추는 건 이 환경이 좋다는 뜻이구나 기쁘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무데서나 어깨춤을 출 수 있는 건 아니죠. 혼자 있을 때 혹은 좀 우스운 모습을 보여도 괜찮을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 그런 자유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께 어깨춤이 절로 나는 토요일 생생 클래식이길 바라면서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9310번이고요.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저희가 즉석 신청곡으로 드리지는 않지만 원하시는 날짜나 뭐 시간대 요일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때에 딱 맞춰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PC나 모바일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곡은 고색의 땅불행입니다. 로버트 아이트켄의 플룻과 에리카 굿만의 하프 연주입니다.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고색의 탐브랭, 로버트 아이트켄의 플룻과 에리카 굿만의 하프 연주였고요. 릴리의 가보트는 앙생블 잭앤질스의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라모의 탐브랭도 들었는데요. 얼와일드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원래 춤곡에서 유래한 그런 리듬들이라 그런지 참 듣기만 해도 신나는 곡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인숙님께서 청해 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좋은 음악과 산뜻한 목소리 생각난 김에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산뜻한 목소리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목소리가 이렇게 산뜻하진 않네요. 바이지엘로의 하프협주곡 A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전해드릴게요. 야스나고라도 메를락의 하프와 유로피안 커뮤니티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바이젤러의 하프협 주곡 A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인숙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야스나 꼬라도 마를라게 하프 유러피안 커뮤니티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바흐의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위한 협주곡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0R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이어 듣겠습니다. 알베르트 마이어의 오보, 라이너 쿠스마울의 바이올린,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탄의 연주입니다.

바흐의 바이올린과 오보오를 위한 협주곡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0R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알베르트 마이어의 오보와 라이너 쿠스마울의 바이올린 베를린 바로크 솔리스텐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도이체 57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를 레나 노이다워의 바이올린과 볼프강 브루너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벤덴핀둥 괴 523번 황혼의 느낌 저녁의 상념으로 번역되는 곡인데요. 테너 베르너 괴라의 노래와 크리스토프 베르너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발린 소나타 A장조 도이치 574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더라토였고요. 레나 노이다워의 바이올린과 볼프강 브루너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토요일 순서 클래식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싱크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 드립니다. 주간 생클. 오늘은 세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인 13일 작곡가 진은숙이 올해 대원음악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인데요.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는 한국 작곡가 진은숙은 2004년 그라베마이어상을, 2024년에는 음악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상을 수상한 바 있죠. 그녀는 통영국제음악제와 대만 웨이오잉 국제음악제 예술감독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역대 수상자인 정명훈과 백건우, 조소미아 정경화, 조성진과 손여름 등의 뒤를 이어서 제14회 대원음악상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주상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에게, 또 신인상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에게 돌아갔는데요. 선우예권은 최근 새 앨범인 리스트 발매를 기념해 전국 투어를 시작했고요. 올해로 만 17세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은 세계적 매니지먼트사인 해리슨 페럿과 전속 계약을 맺으며 스위스 루첼은 영국 위그모어 홀에서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인 6월 8일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받게 된 3명의 음악가에게 박수와 응원을 전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계무대 데뷔 40주년을 맞은 소프라노 조수미의 소식입니다. 이달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데뷔 4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소프라노 조수미. 그녀는 40년 전 자신에게 장하다 조수미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다면서 소감을 전하기도 했죠. 이 간담회 자리는 데뷔 4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매한 스페셜 앨범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앨범 제목은 Continuum, 계속된다 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SM 클래식스의 전속 레코딩 아티스트로서 발매한 이번 앨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구와 이로마, 엑소, 수호 등 여러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그 11곡의 작품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앨범 발매를 시작으로 조수미는 데뷔 40주년 맞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올해 말까지 전국 20여 개의 도시에서 투어를 펼치는가 하면 오는 7월에는 프랑스 루아르 지방의 고성에서 제2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열고요. 또 지난 8일에 있었던 외교부의 임명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협력 대사로 1년간 또 활약하게 됐습니다. 1986년에 데뷔해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리나라 클래식 1세대 음악가 소프라노 조수미의 올해가 무척 빛날 것 같습니다.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75회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열리고 있는데요. 바이올린과 성악, 첼로와 피아노까지 매년 치르는 부분이 달라져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항상 올해는 어떤 영역이 열릴까 궁금해하시는데요. 올해는 첼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첼리스트 김태현이 준 결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인데요. 김태현을 포함한 총 24명의 준 결선 진출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무대에 올라 연주를 선보이고요. 현재 시각으로 토요일 자정 이후 결선 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그러면 올해도 상을 받게 된 선우예권의 피아노 연주로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C샵 단조 썰 244의 2번 감상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새 앨범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리스트의 헝가리 랩소디 2번 C샵 단조 썰 244의 2번이었고요. 선우예권의 따끈따끈한 새 앨범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데뷔 40주년을 맞은 조수미 씨의 노래를 들어봐야 될 텐데요. 주간 싱글 오늘 제14회 대원음악상 수상자들 소식과 데뷔 40주년을 맞은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소식 그리고 첼리스트 김태연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준결선 진출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콩쿠르 또 좋은 소식 있길 기다리면서 조수미의 40주년 기념 앨범 컨티뉴엄 가운데 How Beautiful 들을게요.

소프라노 조수미의 40주년 기념 앨범인 컨티뉴엄 가운데서 How Beautiful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클래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생생 클래식.
1: 매일 낮 12시 생생 클래식.

그리그의 노르웨이 댄스 1번이었습니다. 미칼라 페트리아 리코더 오코카무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마데스존의 현악 4중주 작품 12번 가운데서 깐조네타를 만돌린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모던 만돌린 4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맥도웰의 투어 와일드 로즈 들장미에게 엠마 존슨의 클라리넷과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맥도웰의 투어 와일드 로즈, 들장미에게 였습니다. 엠마 존스나 클라리넷과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아놀드 백스의 모닝송, 아침의 노래, 메이타임 인 서식스였습니다. 이 메이타임 인 서식스, 서식스 지방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저도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왜 영화 같은데 서식스, 뭐 부인? 공작 부인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고 서식스 지역에 뭔가 대저택이나 이런 그런 풍경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잔잔한 아침 햇살과 초록, 뭐 들판, 봄꽃이 피어있는 영국 농촌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마가레 핑거후트의 피아노, 브라이든 톰슨의 네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병관님께서 청해 주신 신청곡입니다. 아들이 잘 부르는 곡이라고요. 이탈리아 토리노로 성악으로 유학가 있는 아들이 생각난다고 하시면서 청해 주셨습니다. 벨리니의 바가루나게 이나르간티,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전해드릴게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자니스키기 가운데 오미오 바비노 가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병관님이 이탈리아로 유학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청해 주신 곡 벨리니의 방랑하는 은빛 다리어였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병관님께서는 성악곡 나올 때마다 테너의 아리아 이런 거 또 가곡 들으실 때마다 아드님이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그래서 더 또 클래식 FM을 가까이 두시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규동님께서는 정년 퇴직 후에 제 삶은 안녕의 의미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한다면 다른 이웃에게도 안녕의 의미를 나누면서 살고 싶습니다. 생클도 언제나 안녕하기를 감사해요. 이렇게 가끔 안부 인사 전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곡은 좀 장면 전환이 되는 곡이죠.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레토입니다.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2번 디장조 작품 4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라토였습니다. 클라우스 마켈라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드보르작의 피아노 5중주 2번 A장조 작품 81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몰토 비바제입니다. 파벨 하스 4중주단 보리스 길트버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스말타나에 팔려간 신부 가운데 폴카와 퓨리안트까지 들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드보르작의 피아노 우중주 2번 A장조 작품 81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조 몰토 비바치였습니다. 파벨 하스 사중주단과 보리스 길트버그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조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주의장조, 넬슨 게르네의 피아노, 가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대곡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니너 필하모니코의 1987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현주명 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알베르토 히나스테레의 트리스테, 슬픔, 킴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알베르토 시나스테라의 트리스테, 슬픔, 킴 카슈카슈안의 비올라,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말러의 교향곡 5번 번스타인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젊은 시절 뉴욕 필과 함께한 전집이 있고 또 말년에 도이체 그라마폰에서 발매한 전집이 있죠. 두 연주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작은 브루노 발터,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말러의 영향을 강하게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 말년의 도이체 그라마폰 레코딩은 번스타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묵직한 연주입니다. 명연이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1987년 레코딩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레너드 번스타인이 주요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1987년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에르네스트 블로크의 히브리 명상곡 미칼 칸카의 첼로, 미구엘 모르헤스 코엘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에르네스트 블로그의 히브리 명상곡 미하엘 칸카의 첼로, 미구엘 보르헤스 코엘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금주의 신보 코너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넬손 게르너가 신보를 발매를 했습니다. 넬손 게르너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쓰였지만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두 협주곡에서 이 괴르너는 특유의 절묘한 그런 터치 그리고 음색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의 어떤 고향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G장조 협주곡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래에 나온 이 곡의 다른 연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 2, 3악장이 모두 좋지만 2악장의 절묘한 터치는 정말 괴르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왼손을 위한 협주곡 그리고 그냥 피아노 협주곡 나머지 파반느도 감상적이고 우아한 왈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넬슨 괴르너의 피아노 가츠키 야마다가 주연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발표하는 음반마다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 넬손 괴런입니다. 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넬손 괴런의 피아노, 그리고 가즈키 야마다가 주연은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 전해드렸는데요. 왼손을 위한 피아노 주곡도 있죠. 연주도 상당히 좋고요. 또 파반느 특히 소품인데도 정말 정교하게 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음반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곡 준비했습니다. 레스트로 아르모니코, 화성의 영감 가운데 협주곡 작품 번호 3의 6A단조, 리옹 번호 356,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 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화성의 영감 가운데 협주곡 작품 번호 306, A단조 리옹 번호 356,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무직 바로크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예 조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다니엘 디포의 소설 로빈슨 크루소에서 이 주인공은 아프리카로 노예를 사러 가던 중 거센 폭풍을 만나 배가 난파되고 이름 없는 섬 해안에 홀로 떠밀려와서 무인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폭풍이 오기 전 어떤 주의보도 발령되지 않고 누구도 폭풍의 원리나 경로를 설명할 수 없던 시절에 나온 소설이죠. 일기예보라는 개념조차 없어서 사람들은 폭풍을 신의 섭리나 분노로 돌리고 신의 탓으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서연입니다. 폭풍을 신의 분노라고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바람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을 이해하려 애쓰다가 다음엔 바람을 이기는 배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마침내 그 바람을 품고 바다를 건너는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인 거죠. 어떤 힘과도 맞서려면. 이해는 두려움을 줄이고 방향을 만들어주니까요. 5월의 바람 속에서 바람을 멈출 수는 없었어도 바람 속을 건너가는 법을 배운 옛 사람들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음성으로 토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 했습니다. 아, 벌써 5월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네요. 다음 주 새로 맞서게 될 바람을 이해하고 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주말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첫 곡 함께 했어요. 이어서 흔치 않은 소중한 쇼팽의 가곡 만나보시죠. A Maiden's Wish, 소녀의 소원, 작품 번호 74의 1입니다. 사실은 피아노 편곡 버전이 유명한 작품이에요. 쇼팽과 가까운 사이였던 리스트가 편곡했는데요. 한 소녀가 새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아가고 싶다는 낭만적인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 넬슨 게르너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쇼팽의 아름다운 노래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슐리츠니 호피에츠 폴란드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젊은이란 뜻이에요. 작품 번호 74-8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쉐더스트램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레드릭 쇼팽의 가곡 소녀의 소원 작품 번호 74-1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알렉산드라 크루작이 불렀고요. 넬슨 괴리너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쇼팽의 작품 못지않게 아름다운 가곡 이어집니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시 돌체 엘 도르멘토 달콤한 고통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고통이기에 난 그대의 잔인한 아름다움을 위해 행복하게 산다오. 언젠간 날 위해 그녀도 고통받고 후회하며 한숨 쉴 날이 있으리. 마지막이 좀 뒤끝이 있는데 가사죠. 실현당한 남자의 하소연 들어보시죠. 카운트 테너 제임스 보우만의 음성입니다.

이탈리아 작품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바로크 시대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니콜라 보르보라의 모테트, 인 카일로스 델레 클라레 풀제스칸트, 밝은 별, 창공에 빛나고, 소프라노 율리아 레주네바, 지오바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지아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확실히 이 지금 모테트보다 조금 더 단순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죠. 이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는 르네상스 시대와 이 바로크 시대, 과도기적인 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입니다. 그의 가곡 달콤한 고통 먼저 들으셨어요. 카운트 테너 제임스 보우만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예,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 20세기 핀란드 작곡가 장 시벨리우스의 소프라노를 위한 성악곡입니다. 아리오소 작품 번호 3. 감상하시겠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었다 그래요. 요한 루드비그 루네베리의 작품에 곡을 붙였는데 그와 함께 시벨리우스는 민족주의적인 협업을 즐겨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안네 헤간더, 요르마 바눌라가 지휘하는 예테베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저 멀리 북구의 작품을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그의 모음곡 페르윈트 중에서 솔베이그의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천신만고 끝에 결국 빈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온 페르윈트. 그는 아내 솔베이그가 백발이 된 채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지치고 병든 자신의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대고 숨을 거둡니다. 영원한 안식의 자장가였어요. 소프라노 쉐일라 암스트롱, 존 바비롤리가 지휘하는 할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장 시벨리우스의 아리오소 작품 번호 3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안네 헤간더가 불렀고요. 요르마 파눌라가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일랜드 민요 들어보시죠. Green Grow the Lilacs. 라일락은 초록으로 자라고. 라일락은 초록으로 자라는데 오, 내 사랑, 그대와 헤어진 뒤 난 너무 외롭다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하모니로 함께하겠습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곡 방금 들으셨어요? 아, May the red rose live always. 붉은 장미가 언제나 피어있기를. 장미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영원하길 바라는 곡이었습니다.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먼저는 아일랜드 민요였죠. 라일락은 초록으로 자라고 Green Grow the Lilacs 로저 와그너 합창단이 불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727년부터 97년까지 약 70년간 런던에서 발행된 영어 신문 런던 이브닝 포스트에는 지금으로부터 289년 전인 1737년 5월 14일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천재적인 작곡가 핸델경이 현재 몹시 편찮은 상태입니다. 마비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그는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대중은 그의 훌륭한 작품들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보도가 나오기 약 석 달 전인 2월 16일 그는 런던 코벤트 가든 극장에서 오페라 주스티노를 초연합니다. 훗날 전기들은 바로 이 주스티노 초연 시즌을 준비하며 무대와 연습을 병행하던 무리한 일정 속에서 핸델에게 일시적인 오른손 마비를 가져온 발작이 찾아왔다고 회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를 짓누르고 있던 것은 이 한편의 신작만이 아니었죠. 1728년 초연된 영어 오페라 거지 오페라가 핸델의 이탈리아 오페라보다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면서 그가 런던에서 운영하던 이탈리아 오페라 사업은 주스티노를 올린 무렵 사실상

파산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관객의 취향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고 경쟁 오페라 단체와 스타 가수들의 높은 출연료, 극장 임대료까지 겹치면서 이탈리아 오페라는 점점 수익보다 적자가 더 익숙한 일이 돼가고 있었죠. 그해 봄, 그는 공연 시즌의 피로와 재정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무대와 연습을 병행하다가 급성 발작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오른손 손가락 일부에 마비가 와서 오르간과 합시코드를 자유롭게 치지 못했고요. 한동안 정신까지 혼미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 위로 흥행 실패와 빚, 경쟁단과의 소모전까지 한꺼번에 내려앉은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다행히 오른손 마비는 온천과 요양을 거치면서 다시 연주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됐지만 주스티뉴 초연 무렵에 찾아온 이 몸의 균열과 잇따른 흥행 실패는 그가 오페라에서 오라토리오로 중심축을 옮겨가는 전환기의 시작이 됩니다. 이 오페라 주스티뉴, 농부 출신의 주스티뉴가 여신의 예언을 받고는 영웅이 돼서 황제와 제국을 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리날도와 줄리오 체사레 같은 헨델의 영웅 오페라들과 더불어서 이 주스티노는 헨델의 이탈리아 영웅 오페라 전통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작품군 가운데 하나로 읽히는 오페라죠. 이후 영웅과 구원의 서사는 런던 청중을 위한 영어 오라토리오로 조금씩 옮겨가게 됩니다. 이 주스티노 산막에 피와 음모가 뒤섞인 궁정과 전쟁 이야기 속에서 잠시 봄바람과 초원의 평화를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지친 헨델이 떠오르는 지친 영웅 주스티노의 노래, 초원을 스쳐 지나가는 작은 산들바람아, 제피레토 게스코레 넬 브라토입니다.

헨델의 오페라 주스티노 중에서 주스티노의 아리아, 초원을 건너 불어오는 작은 산들바람아, 카운트 테너 마이클 찬스, 니콜라스 맥기건이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부활 중에서 향기로운 정향과 사랑스런 가시관 골랐습니다. 소프라노 주디스 넬슨과 메조소프라노 패트리샤 스펜스의 하모니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찔레 가시에 찔려도 찔레꽃 한 송이 피지 않는다. 물 건너 찔레꽃 하얀 꽃잎이 소복처럼 저녁을 다 울어도 목 쉰 줄배 한 척 띄우지 못한다. 신용목 시인의 섬진강의 말을 묻다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말 백승주입니다. 강변에 찔레꽃 피는 계절이 왔는데 왜 우리는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하고

마음에 배 한 척 띄우지 못하는가? 시인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연이 한창 아름다울 때, 또 꽃이 한창 필 때면 마치 우리 몸과 마음에도 꽃이 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꽃 피는 계절이 더 아프게 느껴지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찔레꽃을 보면 마음에 찔레꽃이 피고, 장미를 보면 마음에도 장미가 피는 걸 느끼시나요? 그렇기만 하다면 5월처럼 아름다운 계절이 또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5월처럼 아픈 계절이 또 있을까요? 오늘 첫 곡 황희종 작곡 섬진강 1장 2장 함께 하겠습니다. 정소년의 해금과 민의식의 18은 가해금 연주입니다.

황희종 작곡 섬진강 1장 2장 들으셨습니다. 정소년의 해금과 민의식의 18연 가야금 연주였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신용목 시인의 섬진강의 말을 묻다 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강을 따라 걸으면서 강변의 꽃들을 하염없이 보고만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은 주말입니다. 마음에도 강이 흐르고 또 꽃이 새로 필 것 같은 그런 날들인데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5월의 꽃, 장미가 활짝 피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미의 계절입니다. 5월에 열리는 장미축제 하면 많은 분들이 전남 곡성, 강원도 삼척, 그리고 서울 중랑구 이런 곳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또 한 곳, 새롭게 장미축제가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임실군입니다. 임실군에서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임실엔 장미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합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곳이죠. 약 6만 5천 제곱미터, 2만여 평 규모의 이

치즈 테마파크 내에 장미원이 있습니다. 이 장미원에는 150여 종 2만 2천여 굴의 장미가 피는데요. 유럽형 정원을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풍경이 펼쳐질 거라고 하네요. 꽃만 피는 것이 아니라 장미를 주제로 하는 많은 행사들이 함께 열립니다. 여기서는 치즈와 장미 그리고 문화 공연을 함께 만나고 즐길 수 있죠. 장미를 보러 간 김에 이맘때 한창 아름다운 또 다른 나무들을 만나볼까요? 임실군 관천면 덕천리에는 가침박달 군락이 있습니다. 가침박달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요. 주로 중국과 한국, 만주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중부 이북에 야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임실 덕천리 가침 박달 나무 군락은 드물게 남부지방에 자생하면서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경우죠. 가침 박달 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입니다. 높이는 2, 3m 정도까지 자라고 꽃은 5월 무렵에 하얗게 피는데요. 찔레 꽃을 닮은 하얀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화려하고 이국적인 장미들 그리고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가침 박달 군락. 5월 임실에서는 이들을 모두 만날 수 있습니다.

전북 임실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가침 박달 군락이 있어서 5월이면 고운 꽃을 자랑하는데요. 그 부근에 운서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운서정, 구름도 쉬어가는 정자라는 뜻이죠. 일본 강점기에 김승희라는 사람이 보친을 기르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근대 지어지긴 했지만 조선조의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건물입니다. 임실에는 아름다운 정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만취정인데요. 임실군 삼계면에 있는 만취정은 16세기에 김위라는 인물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 차례 고쳐지었고 1834년 헌종 때 마지막으로 중수되었죠. 여기서 만취라는 말은 겨울에도 변치 않는 초목의 푸른 빛을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걸려있는 만취정 현판 글씨는 선조의 친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만취정을 지은 인물 김위는 암행어사를 지내기도 했고 여러 지역에서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이곳 만취정에는 바로 그런 김위의 흔적, 그와 교류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남아있죠. 송강 정철을 비롯해서 기대승, 임재 같은 이름난 학자, 문인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이곳에서 시를 지으며 논의렀다고 하네요. 그렇게 주고받은 시를 새긴 나무판, 상호 헌시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아름다운 정자를 찾아서 임실, 이곳에 살았던 옛사람들 이야기도 함께 만나볼까요?

임실에는 신비스러운 전설과 함께 전해지는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오수리 석불인데요.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리라는 마을 밭 가장자리에 있죠.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높이는 3.3m, 너비가 약 1.3m, 두께가 55cm 정도 되는 커다란 화강암 불상입니다. 허리 아래 부분이 땅에 묻혀있던 것을 비교적 최근에 발굴해서 복원했죠. 이 석불의 존재는 300여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뒷산에서 집채만한 바위덩이가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마을 안악이 소리를 지르자 바위가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석불이 생겼고 동네 사람들은 그때부터 불공을 드리고 불상을 돌보았다고 하는군요. 그로부터 100여 년 뒤에 한 동네 사람이 불상을 위해 움막집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10년경에 진안 마이산에 살던 이감용이라는 사람 꿈에 이 불상이 나와서 집을 지어달라고 했다는군요. 그 후에 다시 집을 제대로 지어서 오늘날에 이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실읍 이도리로 가면 독특한 미륵불상이 있습니다. 단순한 형태와 선을 보여주는 이 불상은 현대 조각품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조성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동안은 삼국시대 불상으로 추정됐는데 최근에는 16세기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 불상에 관한 전설도 있는데요. 옛날 어느 화적대가 이 마을에서 도적질을 했는데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밤새 읍내만 계속 맴돌았을 뿐 마을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화적대는 붙잡히고 말았는데요. 이것이 미륵불상의 영험함 때문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군요. 독특한 불상들과 신비스러운 전설이 함께 전해지는 곳, 아직 더 많은 이야기들이 묻혀있을 것 같은 곳, 전북 임실로 떠나볼까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장미 축제가 열리는 전북 임실군에 다녀왔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 있는 장미원, 천연기념물, 그리고 오래된 정자들, 또 전설이 함께 남아있는 불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피터 쉰들러 작곡 해금 랩소디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은일 해금 플랫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제비 초록개비 나부 부동나부야 능금 한쌍 물으다가 처음에 끝에 집을 지어 그 집 짓던 3년 만에 우르마니 피양감사 우러랍시 전라대기 우리 둘이 남았는데 나 세상 어쩌란가 나 죽을랑 적었네 연방주간에 넣어놔주소
2: 전라북도 임실군 덕치면 천담리에서 제록된 신세타령 제비 초록제비 김삼내 어르신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규마을 이번에는 호남 좌도 풍물국 가락 준비했는데요. 전북 무주, 전주, 남원, 임실, 전남 화순구례 등 호남의 동부지역을 호남 좌도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의 풍물국 가락은 질박하면서도 또 예스러운 멋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물광대 연주입니다.

호남 좌도 풍물굿 가락 사물광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지영 편곡 나주 들레기, 전남 나주 지역에서 김매기 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여성 민요그룹 아류스의 노래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남 나주 지역에서 김매기를 할 때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김매기를 하면 힘이 더 났을 것 같죠? 김지영 편곡 나주 들레기, 여성 민요 그룹 아루이스의 노래, 오늘 FM 풍요마을 끝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한 시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죠.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음식이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음식이 됐죠. 우리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 자연에서 온 것을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알뜰하게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인 무도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만들고 무생채를 만들고 말려서 무말랭이를 만들고 무청을 말려 시래기도 만듭니다. 말리면 영양소가 몇 배로 진해진다는 걸 그 옛날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삶을 그렇게 다양하게 요리하고 아름답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햇살에 말리기도 하고 따뜻하게 데우기도 하고 차갑게 식히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 적당한 고명도 올려주면서 인생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 하나쯤 더 알아가는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우리 음악 그룹이죠.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볼모리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A Flower's All You Need 였습니다. 한 송이 꽃이면 충분해라고 노래한 곡이죠. 이 곡은 원래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인데요. 애니메이션을 위한 음악을 볼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남성 파두 가수 조르주 페르난도의 노래입니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깽디리아인데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키스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이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 줄. 이렇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조르주 페르난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팝재즈 밴드인데요. 부케스퍼라는 뮤지션이 이끄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부케스퍼 쇼케스텔입니다. 그들의 곡 가운데 Unska Day and Still a Night라는 곡이에요. 편안한 밤 보내길 바래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Demagina Quero Ver Você Triste 라는 제목인데요. 당신이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나의 테마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 브라질의 두 절친인 뮤지션 로베르토 카를로스와 에라스모 카를로스 이 두 친구가 늘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이 두 뮤지션이 함께 곡을 쓰고 로베르토 카를로스가 내레이션을 했던 곡이 원곡인데요. 그 원곡에 멜로디 가사를 또 붙여서 새로 노래를 입혔습니다. 이번 버전은 그 원곡자 중에 에라스모 카를로스가 내레이션을 맡았고요. 마리사 몬치라는 또 다른 브라질 가수가 노래를 해주었죠. Demagina Quero Ver Você Triste 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조르주 페르난도가 노래한 깽디리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였습니다. 이번에는 비지 어데어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죠. 아주 예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재즈 피아니스트죠. 그녀가 연주하는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그 동물들의 소리 같은 코러스가 아주 귀여운 노래였죠. 제목이 Uncle Sam, 샘 아저씨라는 노래였어요. 피터 스켈런이라는 잉글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습니다. 피터 스켈런 하면 You Are a Lady라는 그의 대표곡이 생각이 나죠. 한 겨울쯤에는 가끔 전해드리는 곡이죠. 피터 스켈런은 또한 그 프로젝트 그룹 오아시스의 리더로서 오아시스의 곡들도 가끔 전해드리죠. 오늘 피터 스켈런의 Uncle Sam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컨트리였어요. 키스 자레트가 작곡한 곡이죠. 키스 자레트의 피아노, 이안 가발에게 테너 색소폰, 발레 다니엘손의 더블 베이스, 요한 크리스텐슨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재즈 피아니스트 비지 어데어의 연주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였고요. 앙드레 류가 작곡하고 또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지휘하는 곡 라비에벨 인생은 아름다워 이어드립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악장 알레그레토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필리오 페르두토, 잃어버린 아들,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앙드레 류가 곡을 쓰고 연주하고 지휘한 라비에벨, 제목이 프랑스어죠. 인생은 아름다워였고요. 쇼팽의 녹턴 16번 E플랫장조 작품번호 55의 2,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7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보자르 트리오와 세뮤엘 로데스의 비올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쇼팽의 녹턴 16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55의 2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화 음악 시간에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또 영화 음악가인 클로드 볼링의 음악들을 모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세 트랙이었는데요. 세 곡 모두 다 느낌이 서로 다른 트랙이었죠. 영화 집시 여인이라는 라쥐딴이라는 코미디 영화의 1986년 영화의 음악이었습니다. 필립 드 브로카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전처와 딸 그리고 정부 이렇게 세 여인에게 모든 걸 쏟는 남자가 자동차 도난 사건으로 한 집시 여인과 얽히게 되면서 이 네 번째 여인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집시 여인 OST에서 세 트랙 먼저 여주인공의 이름 모나 그리고 두 번째는 Le Grand Voyage autour du monde 세계 대일주 그리고 세 번째는 까람바라는 트랙인데요. 이 까람바는 플라멩코 음악에서의 그 추임새입니다. 이렇게 세 곡 클로드 볼링의 아주 다양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오리지널 스코어 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편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영화 부둣가의 비밀이라는 캐나다 영화입니다. The Bay Boy라는 1984년 영화인데요. 캐나다 동쪽 끝에 위치한 노바스코시아의 작은 해안 마을을 배경으로 한 소년의 성장기를 그렸습니다. 우연히 목격한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소년의 이야기였는데요. 영화 부둣가의 비밀 OST에서는 Farewell and Finale이라는 트랙을 전해드립니다.

클로드 볼링의 영화 음악 두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우리는 두 번 죽지 않는다라는 프랑스 영화였어요. On ne meurt que deux fois인데요. 사실은 이 원제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사람은 딱 두 번 죽는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에게는 우리는 두 번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네요. OST에서 꺄부흐라는 노르망디에 있는 바닷가 마을 이름을 제목으로 한 트랙을 들으셨습니다. 자크 드레 감독 미셸 세로와 샬롯 램플링이 주연을 맡았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였어요. 어느 피아니스트의 살해 사건을 맡은 경찰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피해자의 정부에게 끌리게 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클로드 볼링의 음악, 그 전에는 영화 부두가의 비밀 OST에서 마지막에 흐르던 Farewell and Final이었고요. 이번에는 마우로 지울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시칠리아노 전해드리죠.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곡은 주로 1악장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악장이었습니다. 지울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시칠리아노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수죠. 코스타리카 태생의 멕시코 가수 한번 들으면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죠. 차벨라 바르가스의 목소리입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루스 델 루나, 달빛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로스였어요. 신화에서 사랑의 신이죠. 그리스계 미국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또 여러 악기들을 함께 연주하는 크리스 스피리스의 곡이었습니다. 에로스라는 1997년 앨범 전곡이 다 좋죠. 그 가운데 에로스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스페인 태생의 베네수엘라 가수죠. 솔레다드 브라보가 노래한 솜브라스, 어둠, 그림자라는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멕시코 가수 차벨라 바르가스가 노래한 루스 델 루나, 기타 두 대와 함께 노래했는데요. 74살 때 부른 목소리였습니다. 달빛, 루스 델 루나였습니다. 이번에는 티베트의 음악가입니다. 티베트 플룻을 연주하는데요. 나왕케촉의 연주, Healing Through Kindness라는 곡입니다. 힐링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사랑과 연민을 길러내면서, 이렇게 설명이 붙어있는 트랙입니다. 이 곡 나왕케촉이 작곡하고 티베트 플룻을 연주하고요. 산드라 웡의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합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간타 우포 플루 코르수, 코르시카인들은 노래하네 라는 의미가 담긴 팀입니다. 그들이 노래한 비아지라는 여행이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판첸 라마, 환생 라마라는 티베트 민요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뮤지션 후버트 폰 고이슨이 티베트의 젊은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한 음반 인엑실 음반에서 전해드린 판첸 라마, 환생 라마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티베트 출신의 승려이자 음악가인 나왕 개척의 티베트 플루트 연주 힐링 트루 카인드네스였습니다. 우리 민요 아리랑과 아주 비슷한 멜로디였죠.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김도훈의 곡입니다. 도쿤이라는 D-O-K-K-U-N이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네요. 김도훈의 Remembering You입니다.

김도훈, 김도훈이 작곡하고 연주한 Remembering You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7일 독일의 하노버 엔데에어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피에르 로랑 에마르가 연주하는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스타니슬라브 코차놉스키가 지휘하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1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하노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회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지난 2월 27일 공연은 지금 현재 북독일 라디오 필의 수석 지휘자 스타니슬라브 코차놉스키가 지휘를 맡았고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1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지휘자 코차놉스키는 특히 러시아 음악 해석에 탁월한데 이번 공연에서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무척 기대가 됩니다. 먼저 이번 공연은 로베르트 슈만의 곡으로 시작합니다. 슈만의 서주와 콘서트 알레그로를 들으시겠는데요. 이 곡은 슈만이 1853년에 그의 부인이자 피아니스트 클라라 슈만에게 바친 생일 선물입니다. 피아노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는 곡이고요. 그해 11월 26일에 클라라 슈만이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이 곡을 초연했습니다. 자, 그럼 로베르트 슈만 서주와 콘서트 알레그로 D단조 작품 번호 134를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 스타니슬라브 코차놉스키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서주와 콘서트 알레그로 D단조 작품 번호 134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의 피에르 로랑 에마르 그리고 스타니슬라브 코차녹스키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하노버 엔데어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피에르 로랑 에마르 주로 현대음악 연주로 명성이 높은 피아니스트죠. 하지만 이번 하노버 공연에서는 19세기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의 음악에 집중합니다. 앞서 슈만이 클라라 슈만의 생일 선물로 작곡한 서주와 콘서트 알레그로에 이어서 다음 곡은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인데요. 이 곡 역시 클라라 슈만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래 이 곡은 3악장 구성의 협주곡으로 완성되기 전에 먼저 1악장이 환상곡의 형태로 작곡이 됐었는데 이 1악장 들어보면 클라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모티브가 처음에 오보에로 연주됩니다. 원래 환상곡으로 작곡된 이 작품이 이제 1악장이 됐고요. 이후 두 개 악장이 더해져서 3악장 구성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완성됐습니다. 1악장은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2악장 인터메초 안단티노 그라지오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전악장을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스타니슬라브 코차녹스키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 스타니슬라프 코차노프스키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2월 27일 하노버 공연에서 피에르 로랑 에마르는 앙콜 연주를 들려주는데요. 현대음악의 대가답게 쥐에르지 크루타게 곡을 연주합니다. 크루타게의 야테콕 제6집 가운데 주자 시로카이를 위한 몇 줄의 글, 누리아에게 보내는 생일 인사를 들으시겠습니다.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쉐르지 쿠르타크의 야테콕 제6집 중에서 주자 시로카이를 위한 몇 줄의 글 그리고 누리아에게 보낸 생일 인사 들으셨습니다.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2월 27일 독일의 하노버 엔데에어 콘서트 홀에서 열린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후반부에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1번이 연주됩니다. 이 곡은 작곡가 차이콥스키가 26살의 나이로 완성한 그의 첫 번째 교향곡인데 이 곡에 대해서 차이콥스키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드러난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곡에 애착을 갖고 있다. 내 달콤한 유년기의 죄와 같기 때문이다. 모두 4악장 구성으로 이루어진 차이콥스키 교향곡 1번, 1악장은 겨울 여행의 꿈들을 나타내고요. 2악장은 황량한 대지, 안개의 대지, 굉장히 그 러시아의 황량한 대지를 연상시키는 현악의 선율로 시작하는 곡이고요. 3악장은 스케르초,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지오코소, 4악장 피날레 안단테 루브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1번 G단조 작품 번호 13 겨울날의 환상 전 4악장을 스타니슬라브 코차노프스키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1번 G단조 작품 번호 13 겨울날의 환상 전 4악장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네, 연주가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 지난 2월 27일 독일의 하노버 엔데에어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듣고 계십니다. 연주를 맡은 스타니슬라브 코차노프스키의 지휘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앙콜로 또 차이콥스키의 곡을 연주합니다. 차이콥스키의 눈 아가씨 중에 멜로드라마를 들으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눈 아가씨 가운데 멜로드라마를 스타니슬라브 코차놉스키가 지휘하는 북독일 라디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난 2월 27일 독일의 하노버 엔데에어 콘서트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음반 중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9번 함머클라비어 가운데 4악장 라르고 알레그로 리졸루토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9번 일명 함머 클라이비어 가운데 4악장을 비엘 로랑 에마르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인터넷 카페에 한 어머니가 글을 올렸다. 딸 결혼식 피로연에서 실수로 유리잔을 깼는데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딸 결혼을 망친 듯해서 너무나 자책되고 속상하다는 글이었다. 댓글들이 달렸다. 오히려 미리 액땜한 건이 좋은 징조다. 나도 실수로 깼었는데 딸 부부 잘만 산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은 오히려 일부러 깨기도 한다. 이렇게 위로와 안심과 축하의 댓글들이 잔뜩 달렸다.

실수를 전화 위복으로 돌려주는 마음. 인간의 선의를 생각해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걱정들을 수분해요. 애정 어린 추억, 기억이라는 제목의 음악. 스티브 바라카트의 음악이었죠. 그의 연주로 첫 곡 함께했습니다.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9310 우물정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이건종 씨께서 토요일이어서 더 좋은 오늘도 선물같이 다가온 당밤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정임선 씨께서는 협디님이 언젠가 말씀하시는 찐팬의 정의.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봤죠. 찐팬이란 무엇인가? 매일 들으면 찐팬이냐? 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듣고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그러나 티내지 않고 각자의 거리를 지키면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 아, 그런 마음을 공감하면서 오늘도 듣습니다. 이렇게 아주 멋진 찐팬의 정의를 적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찐팬의 정의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은근 말이 되더라고요. 찐팬의 정의 구현. 새싹 3505번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더 좋은 기회라고 해도 저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면 바보일까요? 에너지가 적은 삶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는 없죠. 적게 먹고 적게 교류하고 또 욕망을 줄이고 소박하게 사는 그런 것이 인생의 지혜로움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과한 욕심은 우리 건강을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 힘들면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남은 에너지를 모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핸드폰 뒷번호 3505번. 9950번 사용하시는 분, 그 사람의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 때문에 너무도 슬프고 힘드네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힘들지만 노력 또 노력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꼭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곡 들으면 아마 사랑을 잊으실 수 있는 건가요? 힘들지만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1분 동안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만 생각나는 것처럼 노력이 강박이 되면 더 있기 힘들어집니다. 그냥 지금까지 지켜온 일상의 루틴만 무너지지 않게 잘 유지하시면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 생각을 하고 싶어도 감정을 싣고 싶어도

사랑을 잃으신 9950번 이분께 보내는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이 실연하신 분들은 시나 소설 그리고 음악도 조금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신문 읽으시고요. 시사 잡지나 경제지 보십시오. 당분간 그렇게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음악 저희 정성껏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케빈 컨의 곡 Return to Love, 케빈 컨의 피아노, 루이스 바이스의 클라리넷 연주였고요. 그 전에 9950번께서 신청하신 음악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활번호 622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잭 브라이머의 클라리넷,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프리스의 연주였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60일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입니다. 할릭 슈어링의 바이올린, 한슈미트 이세르 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주의 2악장 라르게토, 헬릭 쉐링의 바이올린, 한 슈미트 이세르 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유지원 씨, 당밤의 애청자이자 저의 소중한 친구 덕분에 지난주 예술의 전당에서 조성진과 뮌헨필과의 협연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 능력자시군요. 조성진님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몰입할 때 그의 움직임을 숨죽여 감상하는 것은 명상에 가까웠으며 마음이 정화됐습니다. 그날의 협연곡도 그리고 말러 교향곡도 좋았지만 하이라이트는 조성진님 단독 앵콜 연주였습니다. 알프레드 그린필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 비엔나의 저녁을 신청합니다. 화려하고 우아하고 섬세한 연주였습니다. 신데렐라가 된 기분이 들었던 그날의 저녁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그날 구두도 잘 챙기시고 12시 전에 귀가하셨겠죠. 할증 택시가 호박으로 변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12시 이후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슈트라우스의 오페레타 박쥐 서곡의 왈츠를 주제로 그린필트가 편곡한 콘서트용 패러프레이즈고요. 오늘 사연 주신 유지원 씨도 경험하셨지만 많은 피아니스트들의 앙콜곡으로 자주 연주되는 그런 음악 중에 하나입니다. 빈의 저녁 작품 56, 루돌프 부우빈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프로코피에프 발레 음악을 피아노용 무용곡으로 발췌한 12개의 소품 중에서 아침의 세레나데였습니다. 마르타 아레이치와 세르게이 바바야나의 피아노 듀오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은 유지원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슈트라우스 그린펠트의 빈의 저녁 작품 56, 루돌프 부우빈더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음악입니다. 18세기 프랑스 작곡가 겸 백파이프의 일종이죠. 뮤제트 연주자인 니콜라 쉐드빌이 비발디 사계를 새롭게 편곡하고 이름도 새로 붙였습니다. 유쾌한 사계라고. 이 중에서 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세기의 막스 루이터의 비발디의 사계가 있다면 300년도 더 됐습니다. 18세기에는 쉐드빌의 사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참 인기곡들은 늘 리메이크되고 또 변주되고 그러면서 사랑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파스토랄레 알레그로, 토비 밀러의 바로크 허디거디 연주고요. 그가 이끄는 바로크 원전 연주 그룹 앙상블 당기의 연주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뮤제트 연주자이자 또 작곡가인 니콜라 쉐드빌의 음악, 비발디의 음악을 변주한 그런 편곡이죠. 유쾌한 사계 중에서 봄,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토비 밀러의 바로크 허디거디 연주, 그가 이끄는 바로크 원전 연주 그룹 앙상블 단기가 함께했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요즘 예술의 전당에서 이 화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틴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 함께합니다. 그 두 개의 그림, 만돌린 있는 정물화와 또 댄서들 선곡표에서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입체적입니다.

뚱뚱하다든지 초고도 비만이라는 단어나 표현은 함부로 쓰면 안 될 금지어입니다. 하지만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에 대해서는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그림 속 모든 모델이 다 뚱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세계적인 화가로 만든 점이기 때문이죠. 보테로가 처음부터 그런 개성적인 그림을 그린 건 아닙니다. 그 개성을 확보하기까지 그에겐 두 가지의 중요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행이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보테로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화단은 온통 전위적이고 추상적인 모더니즘 화풍 일색이었습니다. 보테로 역시 한동안 그런 화풍을 따라가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모더니즘 화풍의 그림들로부터는 어떠한 감동도 자극도 받을 수 없다. 지금의 유행은 나와는 맞지 않는다.

그런 깨달음으로 그는 시류에 상관없는 자기만의 화풍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은 뜻밖의 실수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1950년대의 어느 날 만돌린이 있는 정문화를 그리던 중에 실수로 만돌린 몸통의 울림구멍을 아주 작게 그렸죠. 그러자 갑자기 만돌린 몸체가 엄청나게 부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피감, 팽창감, 풍만함 등의 볼륨의 미학에 대한 감각이 순식간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보테로는 모든 인물과 사물과 풍경에 그 팽창된 부피감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전매 특허가 된 뚱뚱한 그림, 세계 미술사를 뒤흔든 독창적인 비례감과 유머러스한 풍만감은 아주 작은 점에서 나온 엄청난 팽창이었던 겁니다. 그런 보테로의 그림은 우리에게 그림 속 모델에 대한 새로운 미적 감각을 갖게 합니다. 보테로는 모두를 풍선처럼 그린 이유에 대해서 나는 자연이 선물한 인체를 왜곡하고 싶지 않다. 그 인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테로야말로 가장 정직한 아름다움을 추구한 솔직한 화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콜롬비아의 국민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그림과 함께했고요. 함께 들으신 음악, 벨라스 도르미,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곳에서 자고 있었구나. 이탈리아 남부 살렌토 지방의 전통 민요라고 하죠. 이탈리아 여성 가수 알리세 톤도의 음성, 아비 아비탈의 만돌린과 그가 이끄는 연주 그룹 Between Worlds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입니다.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르스톱스키의 노래로 러시아 로망스 우리는 얼마나 어렸던가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슈베르트의 환상곡 C장조 도이치번호 934 중에서 두 악장 준비했습니다. 3악장 안단티노,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환상곡 C장조 도이치번호 934의 3악장과 4악장이었습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피아노였습니다. 이번에는 클라라 슈만이 1853년에 작곡한 그녀의 대표적인 피아노 소품곡입니다. 세계의 로망스 작품 21. 이 곡은 로베르트 슈만과의 행복했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멜로디를 간직한 피아노 솔로곡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여성 피아니스트 수잔 그리츠만의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클라르 슈만의 세계 로망스 작품 20일, 독일의 여성 피아니스트 수잔네 그리츠만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스의 국민작곡가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음악,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메조소프라노 아그네스 발차입니다.

마이 로드. 리 오스카의 하모니카 연주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내드렸네요. 오늘 끝곡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윤우가 이끄는 재즈 트리오입니다. 박윤우 트리오의 연주, 변진섭의 음악 그대 내게 다시 연주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박윤우 트리오의 그대 내게 다시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썬나가 이끄는 그의 아케스트라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A Night in Mont입니다.

0: KBS 클래식 FM의 재즈 추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음악이었습니다. 일찍이 1950년대부터 아주 실험적인 빅밴드 음악을 구사했던 인물이었죠. 썬나가 이끄는 그의 아케스트라의 연주로 Enlightenment 들으셨습니다. 팻 패트릭의 바리톤 색소폰 그리고 호바트 다슨의 트럼펫 연주였고요. 피아노 솔로 그리고 빅밴드 편곡과 뒤에는 썬나였습니다. 1966년 9월에 스위스 바젤에서는 4명의 아주 뛰어난 재즈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테판 그라펠리, 스벤 다스무센, 장릭 펀티, 그리고 스토프 스미스가 그들인데요. 그들이 함께한 연주 듣겠습니다. 듀크 엘링턴의 곡 It Don't Mean a Thing입니다.
1: It don't mean I'm zing with if it ain't got that swing.
2: It don't mean I'm zing.
1: I'm zing.

4명의 정상급 재즈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함께한 바이올린 서밋의 연주였습니다. It Don't Mean a Thing, 듀크 엘링턴의 곡 들으셨습니다. 솔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그리고 두 번째가 스벤드 아스무센의 역시 바이올린 솔로였고요. 장르 폰티의 솔로, 그리고 스토프 스미스의 바이올린 솔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피아노 반주에는 케니 드류, 베이스의 닐스 페데르센, 드럼 연주에는 알렉스 리디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재즈수첩은 주말에 여러분들과 두 번 만나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일요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트롬본 연주자 빅 디켄슨의 연주 보내드립니다. I Cover the Waterfront입니다.

빅 디켄슨의 연주였습니다. I cover the waterfront였습니다. 루비 브레프의 코넷, 그리고 에드먼드 홀의 클라리넷, 빅 디켄슨의 트롬본 연주였고요. 피아노 연주에는 찰스 톰슨, 그리고 기타의 스티브 조던, 베이스의 월터 페이지, 드럼 연주에는 레스 어킨이었습니다. 국내 재즈계에서 활동 중인 젊은 피아니스트 박성준 씨는 지난 2024년도에 첫 앨범 사이클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앨범 제목은 Rufus Deeper입니다. 그런데 이번 앨범에서는요, 완전 정규 밴드로서 밴드를 재편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박성준 씨의 새로운 곡들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무르익은 그런 그의 음악성을 느낄 수 있는 앨범 Rufus Deeper인데요. 이 앨범 가운데서 한 곡 보내드립니다. Overthinking, 박성준 그룹의 연주입니다.

0: 박성준 그룹의 연주였습니다. 새 앨범 Loopers Deeper 가운데서 Overthinking 박성준의 곡 들으셨습니다. 육반 라인의 트럼펫 연주였고요. 테너 색소폰의 김기범 그리고 기타의 안성민 피아노 연주의 박성준 베이스의 홍승민 그리고 드럼 연주의 이석헌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보컬리스트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그의 음악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만나실 토니 베넷의 앨범은요. 1997년 앨범 토니 베넷 온 홀리데이입니다. 먼저 노래 두 곡 듣고서 이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All of Me 그리고 What a Little Moonlight Can Do 토니 베넷의 노래입니다.
1: All of me, why not take all of me? Can't you see I'm no good without you?

토니 베넷의 노래였습니다. All of Me 그리고 이어서 What a Little Moonlight Can Do 두 곡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토니 베넷의 보컬 그리고 피아노 반주에는 랄프 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1997년 역시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녹음이 된 토니 베넷 On Holiday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요. 이 앨범은 뭐 빌리 홀리데이의 팬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습니다만 빌리 홀리데이가 즐겨 불렀던 레퍼토리로 토니 베넷이 한 장의 앨범을 만들었던 97년 작품입니다. 토니 베넷은 뭐 빌리 홀리데이에게 많은 그런 애정을 갖고 있었고요. 늘 그의 앨범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애정을 이 앨범에 담아서 토니 베넷이 그의 스타일대로 새롭게 음악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이 앨범에는 뭐 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피아니스트 랄프 셰론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랄프 셰론은 이 앨범에서 토니 베넷과 듀엣으로 여러 곡을 녹음했고요. 그 가운데서 All of Me 그리고 What a Little Moonlight Can Do를 들으셨습니다. 토니 베넷은 1950년대부터 이 랄프 셰론과 함께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반주해주면서 단 한 개의 음도 틀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랄프 셰론은 아주 보컬리스트에게 적합한 뛰어난 반주자였고요. 특히 토니 베넷과 함께하면서 그의 음악적인 재능을 널리 펼칠 수 있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 토니 베넷은 훨씬 더 왕성한 활동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MTV 언플러그드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젊은 팬들에게 그의 음악을 선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었던 데니 베넷이 아버지 토니를 설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토니 베넷의 훌륭한 가창력이 젊은 세대들에게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토니 베넷은 90년대 계속해서 아주 훌륭한 앨범들을 많이 녹음하게 됩니다. 이 빌리 할리데이의 이 작품들을 모은 이 앨범도 토니 베넷의 매력을 10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반 중 한 장이 되겠는데요. 사실 토니 베넷은 그 앞섰던 그의 선배 프랭크 시나트라 그리고 존경했던 네킹 콜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또 그들처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는 보컬리스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토니 베넷은 오히려 그런 점이 그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 또 어떻게 보면 진솔하고 서민적인 면모를 노래를 통해서 잘 들려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빌리 홀리데이가 즐겨 불렀던 그 곡 가운데서 이 토니 베넷의 그 매력은 훨씬 더 잘 드러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니 베넷이 불렀던 빌리 할리데이의 명곡들 이어서 또 보내드립니다. 나머지 곡들에서는 또 오케스트라 편곡자인 호지 칼란드렐리가 함께해서 아주 유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선보이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빌리 할리데이의 녹음과 토니 베넷의 목소리가 함께 이중창으로 만들어진 트랙도 있습니다. God Bless the Child가 바로 그 곡에 해당이 되는데요. 마치 두 사람이 살아서 함께 노래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세 곡 이어서

1990년대 초반에 이 네킹콜이 이미 세상을 떠났던 시점이었습니다만 딸인 나탈리 콜의 음성과 이렇게 오버더빙해서 두 사람이 마치 함께 부른 것처럼 이 Unforgettable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토니 베넷 역시 비슷한 방식의 노래를 들려줬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 된 빌리 할리데이와 함께 부른 God Bless the Child, 토니 베넷의 음성으로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셨던 두 곡은 순서대로 These Foolish Things 그리고 Traveling Light 두 곡 모두 다 빌리 할리데이의 애창곡이었습니다. 토니 베넷의 노래 그리고 랠프 셰론의 피아노 반주였고요. 오케스트라 편곡과 지휘에는 호지 칼란드렐리였습니다. 가수들에 따라서 젊은 시절의 매력을 훨씬 잘 보여주는 그런 보컬리스트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훌륭한 노래를 들려주는 그런 보컬리스트도 간혹 있는데요. 토니 베넷은 후자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그 풍부한 성량으로 불렀던 그런 목소리도 좋았습니다만 만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아주 노련한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풍모가 느껴지는 토니 베넷의 음성도 참 매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탄생 100주년의 토니 베넷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97년 토니 베넷의 앨범 빌리 할리데이의 대표곡들을 모은 토니 베넷 온 할리데이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탄생 100주년의 토니 베넷의 음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입니다. 명 피아니스트, 전설의 피아니스트 버드 파웰의 연주입니다. 크레오파트라즈 드림입니다.

버들 파웰 트리오의 연주였습니다. 크레오파트라즈 드림이었습니다. 버드 파웰의 피아노, 그리고 폴 체임버스의 베이스, 아트 테일러의 드럼, 1958년도에 녹음이었는데요. 오랫동안 활동하던 미국 무대를 떠나서 곧 유럽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남긴 버드 파웰의 연주였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추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추첩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음식이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음식이 됐죠. 우리 음식 문화를 살펴보면 자연에서 온 것을 버리는 것 하나 없이 알뜰하게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인 무도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만들고 무생채를 만들고 말려서 무말랭이를 만들고 무청을 말려 시래기도 만듭니다. 말리면 영양소가 몇 배로 진해진다는 걸 그 옛날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삶을 그렇게 다양하게 요리하고 아름답게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햇살에 말리기도 하고 따뜻하게 데우기도 하고 차갑게 식히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에 적당한 고명도 올려주면서 인생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 하나쯤 더 알아가는 주말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우리 음악 그룹이죠. 두 번째 달의 얼음 연못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볼모리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A Flower's All You Need 였습니다. 한 송이 꽃이면 충분해 라고 노래한 곡이죠. 이 곡은 원래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남성 파두 가수 조르주 페르난도의 노래입니다.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깽디리아인데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내가 당신에게 키스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이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 줄. 이렇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조르주 페르난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팝 재즈 밴드인데요. 부케스퍼라는 뮤지션이 이끄는 밴드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부케스퍼 쇼케스텔입니다. 그들의 곡 가운데 Unska Day and Stilla Night라는 곡이에요. 편안한 밤 보내길 바래 라는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Demagina Quero Ver Você Triste 라는 제목인데요. 당신이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나의 테마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 브라질의 두 절친인 뮤지션 로베르토 카를로스와 에라스모 카를로스 이 두 친구가 늘 함께 작업을 했는데요. 이 두 뮤지션이 함께 곡을 쓰고 로베르토 카를로스가 내레이션을 했던 곡이 원곡인데요. 그 원곡에 멜로디 가사를 또 붙여서 새로 노래를 입혔습니다. 이번 버전은 그 원곡자 중에 에라스모 카를로스가 내레이션을 맡았고요. 마리사 몬치라는 또 다른 브라질 가수가 노래를 해주었죠. Demagina Quero Ver Você Triste 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포르투갈의 파두 가수 요르주 페르난도가 노래한 갱디리아 누가 생각이 나 했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였습니다. 이번에는 비지 어데어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죠. 아주 예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는 재즈 피아니스트죠. 그녀가 연주하는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입니다.

그 동물들의 소리 같은 코러스가 아주 귀여운 노래였죠. 제목이 Uncle Sam, Sam 아저씨라는 노래였어요. 피터 스켈런이라는 잉글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였습니다. 피터 스켈런 하면 You Are a Lady라는 그의 대표곡이 생각이 나죠. 한 겨울쯤에는 가끔 전해드리는 곡이죠. 피터 스켈런은 또한 그 프로젝트 그룹 오아시스의 리더로서 오아시스의 곡들도 가끔 전해드리죠. 오늘 피터 스켈런의 Uncle Sam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컨트리였어요. 키스 자레트가 작곡한 곡이죠. 키스 자레트의 피아노, 이안 가발에게 테너 색소폰, 발레 다니엘슨의 더블 베이스, 요한 크리스텐슨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재즈 피아니스트 비지 어데어의 연주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였고요. 앙드레 류가 작곡하고 또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지휘하는 곡 라비에벨 인생은 아름다워 이어드립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7번의 2악장 알레그레토의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죠. 필리오 페르두토, 잃어버린 아들,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는 앙드레 류가 곡을 쓰고 연주하고 지휘한 라비에벨, 제목이 프랑스어죠. 인생은 아름다워였고요. 쇼팽의 녹턴 16번 E플랫장조 작품번호 55-2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47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보자르 트리오와 세뮤엘 로데스의 비올라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는 쇼팽의 녹턴 16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55의 E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화 음악 시간에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또 영화 음악가인 클로드 볼링의 음악들을 모았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세 트랙이었는데요. 세 곡 모두 다 느낌이 서로 다른 트랙이었죠. 영화 집시 여인이라는 라쥐딴이라는 코미디 영화의 1986년 영화의 음악이었습니다. 필립 드 브로카 감독의 영화였는데요. 전처와 딸 그리고 정부 이렇게 세 여인에게 모든 걸 쏟는 남자가 자동차 도난 사건으로 한 집시 여인과 얽히게 되면서 이 네 번째 여인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이야기였습니다. 영화 집시 여인 OST에서 세 트랙 먼저 여주인공의 이름 모나 그리고 두 번째는 Le Grand Voyage autour du monde 세계 대일주 그리고 세 번째는 까람바라는 트랙인데요. 이 까람바는 플라멩코 음악에서의 그 추임새입니다. 이렇게 세 곡 클로드 볼링의 아주 다양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오리지널 스코어 세 곡이었습니다.

클로드 볼링의 영화 음악 두 편을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우리는 두 번 죽지 않는다라는 프랑스 영화였어요. On ne meurt que deux fois인데요. 사실은 이 원제를 그대로 직역하자면 사람은 딱 두 번 죽는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에게는 우리는 두 번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됐네요. OST에서 꺄부흐라는 노르망디에 있는 바닷가 마을 이름을 제목으로 한 트랙을 들으셨습니다. 자크 드레 감독 미셸 세로와 샬롯 램플링이 주연을 맡았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였어요. 어느 피아니스트의 살해 사건을 맡은 경찰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한 피해자의 정부에게 끌리게 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클로드 볼링의 음악, 그 전에는 영화 부두가의 비밀 OST에서 마지막에 흐르던 Farewell and Final이었고요. 이번에는 마우로 지울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시칠리아노 전해드리죠.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곡은 주로 1악장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악장이었습니다. 지울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작품 번호 30 가운데 2악장 안단티노 시칠리아노 나르시소 예페스의 기타 가르시아 나바로가 지휘한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가수죠. 코스타리카 태생의 멕시코 가수 한번 들으면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목소리죠. 차벨라 바르가스의 목소리입니다. 그녀가 노래하는 루스 델로나 달빛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로스였어요. 신화에서 사랑의 신이죠. 그리스계 미국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또 여러 악기들을 함께 연주하는 크리스 스피리스의 곡이었습니다. 에로스라는 1997년 앨범 전곡이 다 좋죠. 그 가운데 에로스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곡은 스페인 태생의 베네수엘라 가수죠. 솔레다드 브라보가 노래한 솜브라스, 어둠, 그림자라는 곡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멕시코 가수 차벨라 바르가스가 노래한 루스 델 루나, 기타 두 대와 함께 노래했는데요. 74살 때 부른 목소리였습니다. 달빛, 루스 델 루나였습니다. 이번에는 티베트의 음악가입니다. 티베트 플룻을 연주하는데요. 나왕케촉의 연주, Healing Through Kindness라는 곡입니다. 힐링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 사랑과 연민을 길러내면서, 이렇게 설명이 붙어있는 트랙입니다. 이 곡 나왕케촉이 작곡하고 티베트 플룻을 연주하고요. 산드라 웡의 바이올린 연주도 함께합니다.

폴리포니그룹 간타우포플르코르스 코르시카인들은 노래하네 라는 의미가 담긴 팀입니다. 그들이 노래한 비아지라는 여행이라는 노래였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판첸 라마 환생라마라는 티베트 민요였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뮤지션 후버트 폰 고이슨이 티베트의 젊은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한 음반 인엑실 음반에서 전해드린 판첸 라마, 환생 라마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티베트 출신의 승려이자 음악가인 나왕 개척의 티베트 플루트 연주 힐링 스루 카인드네스였습니다. 우리 민요 아리랑과 아주 비슷한 멜로디였죠. 이제 오늘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끝곡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김도훈의 곡입니다. 도쿤이라는 D-O-K-K-U-N이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을 하네요. 김도훈의 Remembering You입니다.

쿤, 김도훈이 작곡하고 연주한 Remembering You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조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넬슨 게른의 피아노, 가즈키 야마다가 지휘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대곡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니너 필하모니코의 1987년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은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알베르토 히나스테레의 트리스테, 슬픔, 킴 카시카시안의 비올라,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알베르토 시나스테라의 트리스테, 슬픔, 킴 카슈카슈안의 비올라, 로버트 레빈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말러의 교향곡 5번 번스테인의 지휘로 준비했습니다. 젊은 시절 뉴욕 필과 함께한 전집이 있고 또 말년에 도이체 그라마폰에서 발매한 전집이 있죠. 두 연주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작은 브루노 발터,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말러의 영향을 강하게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 말년의 도이체 그라마폰 레코딩은 번스타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묵직한 연주입니다. 명연이죠.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위너 필하모니카의 1987년 레코딩입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5번 C샵 단조, 레너드 번스타인이 주연하는 비너 필하모니카의 1987년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금주의 신보 코너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넬손 게르너가 신보를 발매를 했습니다. 넬손 게르너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두 곡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쓰였지만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두 협주곡에서 이 게르너는 특유의 절묘한 그런 터치 그리고 음색으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의 어떤 고향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G장조 협주곡은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래에 나온 이 곡의 다른 연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1, 2, 3악장이 모두 좋지만 2악장의 절묘한 터치는 정말 게르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왼손을 위한 협주곡 그리고 그냥 피아노 협주곡 나머지 파반느도 감상적이고 우아한 왈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넬슨 게르너의 피아노 가츠키 야마다가 주연하는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발표하는 음반마다 찬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 넬손 괴런입니다. 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모리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 넬손 괴런의 피아노, 그리고 가즈키 야마다가 주연은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금주의 신보 코너 전해드렸는데요. 왼손을 위한 피아노 주곡도 있죠. 연주도 상당히 좋고요. 또 파반느 특히 소품인데도 정말 정교하게 잘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음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안토니오 비발디의 곡 준비했습니다. 레스트로 아르모니코, 화성의 영감 가운데 협주곡 작품 번호 3의 6A단조, 리옹 번호 356,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 무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화성의 영감 가운데 협주곡 작품 번호 306, A단조 리옹 번호 356, 잔 라몽이 이끄는 타펠무직 바로크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예 조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바꿔야 해서 당황스러울 때 있지 않으셨어요? 사소한 습관, 익숙한 마음가짐까지 달라져야 하는 과정이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일어나는 변화는 또 우릴 어디까지 데려다 줄지 기대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첫 곡, 반쯤 핀 꽃, 반쯤 핀 꽃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더 아름답다는 의미를 담은 팀이죠. 반쯤 핀 꽃의 연주와 노래로 반쯤 핀 꽃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변화를 시작할 때는 늘 낯설고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또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작은 움직임들이 언젠가는 큰 흐름이 되길 바라봅니다.

높이 삶의 신선 모습 아스라하고 마음멀매 차분함이 마음에 드네. 손님 끊겨 학은 소식 알림이 없고 꽃 한가해 산엔 바람 불지를 않네. 숲 밝아서 냇물에는 달빛 비치고 창 어두워 골짜기에 용 지나가는데 홀로 앉아 나를 깊게 반성하면서 만상 변화하는 속에 정신 논이네.

조선시대 송익필의 시 수안의 산촌에 우거하다 였습니다. 수안은 황해도에 있는 지역으로 송익필이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에 한동안 머문 곳입니다. 높은 산촌에 있으니까 마치 신선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외진 곳이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홀로 앉아 자신을 살피기에도 좋았습니다. 계절 따라 변하는 풍경 속에서 정신도 함께 논일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상영산, 이승엽의 대금, 김성준의 비리, 한갑수의 해금, 정준규의 장구반주입니다.

상룡산, 이승엽의 대금, 김성준의 피리, 한갑수의 해금, 정준교의 장구반주였습니다. 이어서 평시주 청산리 벽계수야, 조일하의 노래입니다.

평시주 청산리 벽계수야 조이라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은 가야금과 비브라폰을 위한 조용한 소품 최승준 작곡 고지연의 가야금 아카데미 다악기 양성불의 연주입니다.

가야금과 비브라폰을 위한 조용한 소품. 최승준 작곡, 고지연의 가야금, 아카데미 타악기 앙상블의 연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0: 우리 음반과 음원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왕기석 수군가를 소개합니다. 왕기석은 어릴 적부터 소리를 시작한 소리꾼으로 셋째 형이 왕기창, 다섯째 형이 왕기철 명창입니다.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접하면서 성장한 거죠. 그리고 21세 나이로 국립창극단 최연소 정단원으로 입단해서 200여 편이 넘는 창극작품의 주역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또 2005년엔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명창부 장원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14년엔 KBS 국악대상 종합대상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수군가 예능 보유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왕기석 명창이 발매한 이번 음반은 미산제 수군가 전 바탕이 담겨 있습니다. 미산제란 미산 박초월 명창이 자신의 창법과 개성을 더해 새롭게 다듬 류파입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미산제 수군가 가운데 수궁 병든 용왕 약성가, 왕기석의 소리 윤재영의 북반주입니다.
1: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국 광리왕이 영덕전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지 삼해 용왕을 정하여 군신빈객을 좌우로 늘어세우고 수삼일을 즐기더니 과음어신 탓이 온지 용왕이 우연 득병하여 백약이 무효라 홀로 앉아 탄식을 하시는디 탑상을 탕탕

0: 어슨들
1: 화타
0: 변장이 없었으니 어느 누구가 날 사할 일거나 웅장한 용성으로 신세

어느 누사가 학창 어떨 차에 꼭 궁전으로 데려와 집에 오지 날 약소 삼천리에 해당화 구경과 태국

보니 대왕의 평세가 만만 위해중 타기로 매국보적 왔나이다. 원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은 나의 병세에 특효지약을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우선 맥을 보사이다. 왕이 발을 내어 주니 도사한 저 맥을 볼 제 심소장안화요. 간담의 안목이요 폐대장 은금이요 신방 광수요 비위난 포라 간목이 대광하여 북극 독하였으니 비위가 상하옵고 담경이 심으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장이 왕성은이 간담경자진이라. 방서에 일러 쓰되 피는 내 일신지 조종이요 탐은 내 일신지 표본이라. 심정중만병이 식하고 심동중만병이 생하원이 심경구 상하오면 무수원병이 아니랄까. 오로 칠상이 급하오니 보중탕을 잡수시오. 숙지왕 주증 갔더니요 산사육천문동 세신을 거토 육정용택 사행속각각 간동 감초칠분 소일 승천.

백조를 초고와야 서돈이요 사인을 초고와야 두돈이요 백봉영사향몸이자 해양당계천공강을 목통과 간동 감초칠푼 수일승천반현용 사 쓰되 소묵동경이라 실롱시 백초약을 각가지로다 쓰다가는 칠에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테 모일 적에 이삼은 미가문이 대보원기요고 지갈생지르며 조용약이로다 백출은 강허러지 건비강이요고 제사제 스보고 경체담비라 감초는 감허러지 구죽 온중어고 생적 사화로다 짐구로다 스릴제 천지지 상경이변 합일

신권 단정 권력을 주고 적태연 비경 삼음교 음능천을 주어 보되

아저씨 매걸 볼째 매기 경동매기라 비매기 상하혼이 폭중으로 난병이오 폭중이 결려 아프기란 화병으로 란 병인데 음양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운이 동하야 손기신기는 정음이요 진경예민한 정량이라 음묘화도 황달을 겸하여 싸우니 진세산간 토끼칼을 얻으면 타효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오면 염라대왕이 통해서 삼촌이요 동방흥사이기가 조상

0: 미산재 수궁가 가운데 수궁 병든 용왕 약성가를 왕기석의 소리 윤재영의 북반주로 들었습니다. 미산재 수궁가는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유성준, 정광수, 박초월로 이어진 소리째로 넓은 음역을 넘나드는 구성과 다채로운 식임새가 특징입니다. 힘있는 통성에 우조 성음이 중심이 되는 동편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계면조 서편제의 특징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도 하죠. 왕기석은 특유의 단단한 성음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미산재 수궁가를 소리합니다. 그럼 한 대목 더 들어보시죠. 토끼 잡으러 육지로 간 별주부 범 내려온다. 왕기석의 소리 윤재용의 북반주입니다.
1: 일이 한참 논일 적에 그때의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니 분.

0: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펴고 살펴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는지라.
1: 예.
0: 저기 있는 게 토선생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나와 아래턱이 뻣뻣어요. 토자가 살짝 늦게부터 호자가 되었던가 보더라. 한번 불러보는디. 저기 섰는 게 터터터 호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 산 중에 호랭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1: 그렇지.
0: 반겨 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온다. 봄이 내려

얼쑤 들쑥 꼬리는 잔뜩 건반이는 꼬아 동계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쥐락 같은 발 더불어

0: 아직은 없었을지.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 말라 비틀어진 새똥 같은 것밖에는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물렀는가?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어? 아무 말도 왔네. 호랭이가 하늘을 딱 쳐다보더니 옳지. 아마도 이것이 하느님 똥인가 보다.
1: 예.
0: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폭발을 꽉 집어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이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래.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하자고? 어, 나는 이 산중을 지키시는 호생원님이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나는 수국 천옥주부 공신사대손 별주부 자라라고 그래요. 자라? 호랭이가 자라란 말을 듣더니 한번 놀아보는디. 헐 씨구 나절 씨구. 헐 씨구 나절 씨구. 내 평생 왕 당이 늘 왕대 당이.

바싹 달려들며 자, 내 목나가오 목나가오 목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아이고, 그만 나오셔, 그만 나와. 아, 이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수천 발 나오겠소. 그런데 몸은 조그만 양반이 어찌 그리 목은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너 이놈, 내 목 이리 된 내력을 잃을 테니 잘 들어봐라. 이? 우리 소

돌이라. 호랭이 다리를 꽝 물고 뺑뺑 돌아노니 어찌나 아팠던지 거기서 도망을 하여 차 의주 압록강까지 갔던가 보더라. 거기서 숨 좀 돌리려고 그냥 헐떡거리고 앉았는데 바위 틈새에서 남행이란 놈이 뾰족조롬하게 비친단 말이오. 가를 또 잘하러 알고 워메 저 징그런 놈이 그새 여기까지 쫓아왔네. 허고 냅다 내뺀 것이 함경도 새소나무 호계까지 갔던가 보다. 거기서 저 혼자 장담을 하는 말이, 아따 그놈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다. 나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았으면 영락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그때 별주부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산중지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된 내 정성이 부족한 탓이로구나. 목욕 재개하고 산신제를 지내는디

진토를 쓸어버리고 암상으로 재판

목실 주원항 방위 가려서 놓고 은한 말이 잡으며 어동 육서로 받쳐놓고 석하유배

진상 임야 처치해질 남해 수궁 별주부자라 감소

0: 흥위에 토끼가 아니라 싸우니 중산 토끼 한 마리를 허그바 없이 뭘 상사상향.
1: 토끼 잡으러 육지로 간 별주부 범 내려온다. 왕기석의 소리, 윤재영의 북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다면 때로는 아무 일 없이 멈추기도 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이야말로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일 테니까요. 마지막은 김건형의 대금 연주로 바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르네상스 시대 종교음악으로 시작합니다. 로마 악파인 팔레스트리나가 주님 승천 대축일을 위해 쓴 모테트 갈릴레아 사람들아 전해드립니다. 로더리 크라일러가 제외하는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으로 팔레스티나의 모테트 갈릴레아 사람들아 전해드렸습니다. 노래에는 로더리 크라일러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성 십자가 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안토니오 비발디의 음악 준비했는데요. 비발디는 바다의 폭풍우라는 부제가 있는 작품을 바이올린 협주곡과 플루트 협주곡 이렇게 두 곡 남겼습니다. 오늘은 플루트 협주곡 1번 F장조 리용번호 433 들으시죠. 알레그로, 라르고, 프레스토의 전악장이고요. 플루트 독주의 리자 베즈노스요. 트레버 피녹이 이끄는 잉글리시 콘서트가 함께 연주합니다.

리자 베즈노스 6의 플루트 옥주로 비발디의 플루트 협주곡 1번 F장조 리용 번호 433 바다의 폭풍우 전악장

피아니스트 주샤오 메이의 연주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영국 모음곡 3번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808 전곡 감상하셨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이번에 들으실 곡은 18세기 보헤미아의 음악가 요한 바프티스트 게오르크 네로다의 호른 협주곡 이플랫장조입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비바체 전악장이고요. 알렉 프랭크 제밀의 호른 연주, 함께하는 단체는 스웨디시 챔보 오케스트라, 지휘에는 니콜라스 맥기건입니다.

요한 밥티스트 게오르크 네로다의 호른 협주곡 이플랫장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호른 독주에는 알렉 프랭크 제밀이었고요. 니콜라스 맥기건이 지휘하는 스웨디쉬 챔버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크리스티안 슈카르트의 리코더 소나타 C장조 작품 1 준비했습니다. 프릴리디오 알렉으로 아다지오, 알레망다 알렉으로 비바체, 지가의 전악장을 칼 슈탄겐베르크의 리코더 연주, 막스 프라이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요한 크리스티안 슈카하르트의 리코더 소나타 3장조 작품 1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알토 리코더 연주에는 칼 슈탄겐베르크, 막스 프라이의 합세코드 연주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로 마칩니다. 사랑의 황홀함과 아픔을 표현한 곡인데요. 금빛 머리카락, 아름다운 봄을 감상하시죠. 소프라노 미리엄 알렌과 마이리 로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폴 앵류가 지휘하는 레자로 플로리상이 연주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 중학교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무엇 무엇이면 다 된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나름의 답으로 빈칸을 채웠어요. 걸으면 다 된다, 시간이면 다 된다, 웃으면 다 된다 등등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엔 엄마면 다 된다라는 대답도 있었죠. 살아볼수록 엄마면 다 될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어머님 말씀 맞는 게 정말 많죠. 이런 게 엄마의 힘일까요? 복후근 시인이 어머님의 힘이란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어머니, 비가 억수로 내려요. 냅둬라. 냅뒀다. 비가 그쳤다.

안녕하세요. 출발 FM과 함께 이재후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하는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5월 17일 일요일 아침 첫 곡, 슈베르트의 즉흥곡, 도시번호 899-2번 E플랫 장조, 하비에르 페리아네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앞서 엄마면 다 된다던 학생들 얘기처럼 무엇 하나만 있으면 다 괜찮아지기도 하죠. 오늘 아침은 어떠신가요? 무엇이 있으면 다 괜찮아질까요? 혹시 음악이면 다 된다 그런 날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프랑스와 귀피드 까마르고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이중주 작품번호 3번 중 1번 C장조 미셸 뚜르니 플로리앙 로리동의 첼로 연주입니다.

프랑수아 귀피드 까마르고 두 대의 첼로를 위한 이중주 작품 번호 3번 중 1번 시장조 알레그레토 안단테 미뉴에토 미셸 뚜르니와 플로리앙 로리동의 첼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시장조 주피터 쾌 번호 551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시장조 주피터 쾌헬번호 551번 중 1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헤르베르트 블룸슈테트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에는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5월에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작곡가 구역을 찾아봅니다. 함부르크를 빛낸 작곡가들의 박물관이 모여있는 이곳. 오늘은 40년 넘게 함부르크의 음악을 담당했던 한 작곡가의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8시경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또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앙리 디파르크 슬픈 노래 작품 번호 2-4번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앵의 음성과 크리스토프 슈나커츠의 피아노 연주 이어서 흑인 영가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음성, 드미트리 알렉시에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앙리 디파르크 슬픈 노래 작품 번호 2의 4번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엥의 음성과 함께 크리스토프 슈나커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고요. 흑인 영가 Sometimes I Feel Like a Motherless Child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의 음성과 드미트리 알렉세예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브람스 헝가리 춤곡 중에서 세 곡 1번 G단조, 3번 F장조, 5번 G단조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브람스 헝가리 춤곡 중에서 세 곡, 1번 G단조, 3번 F장조, 5번 G단조, 바틀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번 중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얀 리셰츠키의 피아노 연주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관현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슈만 피아노 협주곡 A단조 작품 번호 54번 중 1악장 알레그로 아페투오소 얀 리셰츠케 피아노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관현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5월엔 독일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으로 향합니다. 함부르크는 한자동맹의 중심지였던 중세시대 이래로 큰 부를 축적한 자유상업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풍성했는데요. 소수의 귀족이 아니라 부를 축적한 다수의 시민이 예술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1678년 독일 최초로 상설 오페라 극장이 생긴 곳도 함부르크였죠. 그래서 각국의 음악가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작곡가 비에오르크 필립 텔레만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681년 독일 태생으로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했지만 음악가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여러 소도시를 거치며 음악가로 이름을 알리던 그는 40살이 되던 1721년 대도시 함부르크의 음악 감독이 됩니다. 텔레만의 음악은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나라의 양식을 두루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악보가 전 유럽에 출판되고 팔려나갈 만큼 인기였죠. 텔레만은 그가 세상을 떠나던 1767년까지 무려 46년 동안 함부르크의 음악을 책임졌습니다. 다섯 교회의 예배 음악을 담당하고 연주자를 훈련시키고 학생들에게 라틴어와 음악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시의 행사를 위해 작곡하고 오페라 공연과 사적인 음악회도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생전에 3,000개가 넘는 작품 목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크에서 고전시대를 잇는 중요한 인물 텔레만이 주목받은 건 최근의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텔레만 전문 박물관이 설립된 게 2011년인데 바로 이곳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에서였습니다. 여기선 17세기 전반의 항구와 도시, 텔레만의 일터였던 교회와 학교, 오페라 극장과 궁정을 그린 그림을 통해 그가 활동하던 시대를 보여주고 그가 남긴 악보와 악기들을 전시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을 들어볼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죠. 음악이 머무는 곳, 함부르크 작곡가 구역을 둘러보는 셋째 시간으로 오늘은 텔레만 박물관을 찾아봤습니다.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 함부르크의 썰물과 밀물, 텔레만 작품 번호 55C3. 첫 번째 곡 서곡, 두 번째 곡 잠든 테티스, 세 번째 곡 깨어나는 테티스, 네 번째 곡 사랑에 빠진 넵투누스, 다섯 번째 곡 논이는 나이아드들, 여섯 번째 곡 익살스러운 트리톤, 일곱 번째 곡 폭풍을 일으키는 아이올로스, 여덟 번째 곡 상쾌한 서풍 제피르, 아홉 번째 곡 썰물과 밀물, 열 번째 곡 유쾌한 뱃사람들까지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독일 함부르크 해군성 창설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국 템스강에 헨델의 수상음악이 있었다면 함부르크 항구에는 텔레만의 수상음악이 있었죠. 텔레만은 바흐의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바흐의 차남 카를 필립 에마뉘엘 바흐의 대부이기도 했는데요. 텔레만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자리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카를 필립 에마뉘엘 바흐였죠.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독일 함부르크시 작곡가 구역에 위치한 텔레만 박물관을 찾아봤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 베네치아의 곤돌라 경주, 예뇌 얀도의 피아노 연주 듣겠습니다. 이어서 로시니의 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음성과 제임스 레바인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프란트리스트 베네치아의 곤돌라 경주, 예뇌 얀도의 피아노 연주에 이어서 로시니 춤,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음성과 제임스 레바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라벨 볼레로,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사라사테 사파테아도 작품 번호 23번 사라장의 바이올린과 찰스 아브라모빅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사라사테 사파테아도 작품 번호 23번 사라장의 바이올린과 찰스 아브라모빅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출발 FM과 함께 지금까지 작가 김지현, 연출의 조정현,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